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비발디의 글로리아 디주앙조 리음번호 589 가운데 첫 번째 곡 하늘 높은 곳의 영광. 네빌 마리너가 주연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드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 두 번째 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바흐와 헨델의 음악으로 바로크 시대로 떠나봤고요. 오늘 1부는 비발디와 바로크의 거장들, 또 2부는 고전주의의 시작, 이렇게 하이든의 곡으로 또 출발할 건데요. 첫 곡으로 만나본 작곡가 비발디는 붉은 머리의 사제로도 알려져 있죠. 어릴 때부터 지병으로 몸이 약해서 정식으로 미사를 집전하기 어려웠고, 대신 베네치아의 고아원이자 음악교육기관인 피에타 음악원에서 버려진 소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때 완성한 글로리아는 비발디의 성숙한 작곡 양식과 함께 후기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의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비발디의 작품으로 시작한 여름방학 특집 두 번째 날 1부 비발디와 바로크의 거장들, 그리고 하이든으로 출발할 2부 고전주의의 시작까지 오늘 두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 앤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카티 프로 시

비발디의 기타 협주곡 D장조 리움번호 9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에드와르도 페르난데스의 기타, 조지 존 말콤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요, 원래 류트와 현악기를 위한 곡으로 작곡되었었는데 오늘날에는 기타로 편곡되어서 더 자주 연주됩니다. 2악장 라르고는 평화롭고 서정적인 성격으로 잔잔한 현악의 반주로 독주악기가 그리는 선율은 마치 물 위에 비친 달빛처럼 고요하고 정갈합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악장인데요. 비발디의 다양한 작곡 스펙트럼을 엿볼 수가 있죠. 자, 비발디 하면 또 이 곡 빼놓을 수가 없죠. 아마 비발디를 상징하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바이올린 협주곡 4개입니다. 봄,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는 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요. 이 사계는 각 계절을 묘사하는 소네트를 바탕으로 작곡된 표제음악입니다. 비발디가 직접 시를 지었다는 설도 전해지는데요. 이 봄 1악장은 새들의 지저귐과 시냇물의 흐름, 또 봄날의 천둥 번개까지 생생하게 그려낸 바로 그 표제음악의 그야말로 걸작이죠. 밝고 경쾌한 리토르넬로 주제가 곡 전체를 이끄는 가운데 바이올린 독주가 새소리를 모방하는 트릴과 또 짧은 음영들을 자유롭게 펼쳐내면서 계절의 생동감을 청각적으로 재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곡을 펠릭스 아요의 바이올린과 이무지치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펠릭스 하이웨이 바이올린과 이무지치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비발디 하면 떠오르는 음악들은 너무 많죠. 이 4개도 그랬고요. 또 이 비발디의 칸타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우리도 방송에서 자주 함께 들었던 칸타타인데요. 이 비발디가 남긴 종교 모테트 가운데 소프라노 독창을 위한 서정지고 명상적인 선율 속에 세상의 혼란과 대비되는 신앙적인 위안을 담고 있는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가사에서 노래하는 세속적 불안과 대조적으로 음악 자체는 시종일관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유지하는데요. 이는 신앙 안에서 찾는 평화를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 알렐루야에서는 기교적인 콜로라투라가 화려하게 펼쳐지면서 곡 전체의 생동감을 더하는데요. 이 곡을 소프라노 엠마 컬크비의 노래 그리고 크리스토퍼 호그드가 이끄는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비발디의 칸타타 세상에 참 평화없어라 리음번호 630 가운데 동명의 첫 번째 곡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에마 컬크비의 노래 그리고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두 번째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는 비발디와 바로크의 거장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바흐 헨델에 이어서 또 여러 바로크 음악가들 만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만나실 작곡가는 도메니코 스칼라티, 다시 이탈리안 바로크입니다. 스칼라티는 사실 건반악기를 하는 피아니스트에게도 아주 아주 중요한 작곡가인데요. 수많은 건반 소나타를 썼습니다. 555곡에 이르는 건반 소나타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곡 골라봤는데 참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명곡이 많아서. 근데 이 곡은 짧은 단악장 안에 애수어린 선율과 섬세한 화성 변화를 담아낸 아주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는 피아노로 연주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피아노로 연주하는데 사실 전 스칼라티의 피아노 소나타, 이 건반 소나타를 피아노로 칠 때마다 오늘날의 피아노는 정말 다양한 음색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졌는데 마치 악기가 얼마나 앞으로 발달할지를 예측하고 쓴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다색적인 표현이 가능한 그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겼거든요. 스페인 궁정에서 또 오랜 세월 활동한 이 스칼라티는 이베리아 민속음악의 색채가 곳곳에 이렇게 짙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느린 템포 속에서도 반복되는 리듬형이 또 은근한 긴장감을 자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스칼라티의 건반 소나타 F단조 안단테 모데라.

도메니코 스칼라티의 키보드 소나타 F단조 작품번호 466 안단테 모데라토 존 브라우닝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실 작곡가는 박 헬벨입니다. 뭐 워낙에 유명한 카논 여러 또 편곡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인데요. 이 반복되는 저음 이걸 바소 오스티나토라고 하는데 그 반복되는 저음 위에 세 대의 바이올린이 돌림 노래처럼 선율을 쌓아 올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단순한 8개의 음이 곡 전체를 지탱하는 또 저음 진행 아주 인상적인데요. 작곡 당시에는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로 오랜 세월 그냥 악보 속에 묻혀있던 작품인데요. 20세기 이후에 재발견되어서 오늘날 가장 널리 사랑받는 바로크 곡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음악으로도 또 쓰이고 있는데요. 자, 들으시면 아, 이 곡하고 당연히 아실 거예요. 박 헬벨의 카논, 에토레 스트라타가 지휘하는 바로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파헬벨의 카논 보내드렸습니다. 에토레 스트라타가 지휘하는 바로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특집의 제목이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인데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300년이 넘은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많은 것이 달랐겠어요. 감성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그 음악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이렇게 공감하고 또 감동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클래식 음악의 그 시간을 거스르는 그런 위대한 힘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실 작곡가는 장 바티스트 릴리라는 작곡가예요. 이탈리아 태생이지만 프랑스로 귀화해서 루이 14세의 총애를 받으면서 프랑스 궁정음악을 지배했던 작곡가입니다. 릴리의 작품 가운데 디베르티스망 골라봤는데요. 이 파사칼리아 특유의 반복 저음 위에 또 화려한 변주를 쌓아가는 프랑스 바로크 발레 음악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오페라 아르미드의 발레 장면에 삽입되었던 이 곡은 궁정의 화려한 무도회를 연상시키는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관현악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자, 디베르티스망 제3에서 5번 아르미드의 바사카유 듣겠습니다. 지스발트 카위건이 주의하는 라 푸틴 방드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장 바티스트 릴리의 디벨티스멍 3번에서 5번 아르미드의 빠삭가유 보내드렸습니다. 디스발트 카이커니 주연은 라프티트 방드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프랑스 바로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죠. 장 필립 라모입니다. 라모의 마지막 오페라 레 보레아드 골라봤는데요. 이 곡을 특별한 버전으로 좀 선택해봤어요. 비킹그루 올라프손이 피아노로 편곡해서 직접 연주한 버전인데요. 이 곡은요. 완성되고도 생전에 무대에 오르지 못한 채 오랫동안 잊혀있던 작품입니다. 초연은 라모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도 더 지나서 20세기 후반에야 이루어졌어요. 뭐 상상도 못했겠죠. 이걸 아이슬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비킹그루 올라프손이 피아노로 편곡해서 아주 담백하면서도 신비로운 색채로 새롭게 조명했는데요. 원곡의 관현악적 화려함 대신에 건반 위에서 절제된 서정석으로 곡의 또 다른

매력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오래된 음악이 현대 음악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필립 가모의 오페라 레보레아드를 비킹그룹 올라프손의 피아노 편곡 그리고 직접 연주하는 음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장필립 라모의 시간과 예술 보내드렸습니다. 위킹그루 올랍손의 피아노 연주 또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더하기 하면 하하림.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안토니오 멘데스가 주연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레티시아 모레노의 협연으로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데파야의 삼각모자 모음곡 등을 들려주죠.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송지원의 바이올린 리사이트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함께 포레, 생상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이자이의 시곡 엘레지 등을 연주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전막 초연 15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립니다. 라인의 황금, 발퀴르, 시크프리드, 신들의 황혼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소프라노 이명주, 바리톤 김기훈 등의 성악가들과 아드리앙 페리슝이 주연하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장진 감독의 정통 심리 2인극 덴포스가 옳았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천재 프로파일러와 연쇄살인 용의자의 팽팽한 심리전을 다뤘죠. 배우 박건형, 이현우가 함께합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8시 예스24 스테이지 3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작품입니다. 아, 발린 소나타 라폴리아 준비했는데요. 라폴리아는 오래된 포르투갈의 춤곡 선율을 바탕으로 한 변주곡 형식입니다. 코렐리 이전부터 코렐리 이후까지 뭐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등 수많은 작곡가들이 즐겨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주제 선율이 변주를 거듭할수록 점점 화려해지는 구성으로 코렐리의 손을 거치면서 바이올린 기교와 극적인 감정 표현이 절정에 이르는 바로크 명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12번 D단조 라폴리아,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접대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0: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하이든의 성악과 키보드를 위한 목가 영국 가곡집 중에서 My Mother Beats Me By My Hair 엄마는 내 머리를 묶으라고 말씀하셔 보내드렸습니다. 메초 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 이 노래와 멜빈 탄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는데요. 이 곡은 만년의 하이든이 두 차례에 걸친 영국 방문 시절에 작곡한 가곡입니다.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따주면서 나눈 다정한 대화를 소박하고 목가적인 선율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당시 영국에서 유행하던 칸소네타, 켄저네타 형식을 빌려온 곡인데요. 소박한 가사와 대비되는 또 섬세한 그 건반 파트가 인상적이고요. 고전과 낭만의 경계에선 하이든의 서정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두 번째 날 2부는 고전주의의 시작이란 주제로 문을 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0: 유동골뱅이,
9: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하이즌의 현악 사중주 디장추 종달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스메타나 콰르텟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악장에서 이 제1바이올린이 종달새의

느낌처럼 높이 비상하는 선율을 노래하면서 종달새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이든이 현악 사중주라는 장르 자체를 정립해 나가던 그 원숙기의 대표자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개의 악기가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듯이 선율을 주고받는 고전주의 실내악의 이상적인 균형미를 보여줍니다. 사실 현악 사중주는 지금까지도 가장 이상적인 실내악 앙상블의 구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작곡가들이 이 현악 사중주 곡을 많이 썼죠. 스트링 콜텟, 바이올린 두 명,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그리고 비올라, 첼로 이렇게 이루어진 구성인데요. 이 하이든이 이 종달새 등 이 현악 사중주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그 스트링 콜텟을 거의 정립시킨 그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이든 하면 뭐 우리가 당연히 현악 사중주도 그렇지만 교향곡 뭐 빼놓을 수가 없죠.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잖아요. 말도 안 되게 많은 교향곡을 썼어요. 그냥 밥 먹고 심심하면 교향곡 하나씩 쓴 것 같습니다. 교향곡 101번 말이 됩니까? 뭐 베토벤이 9개의 교향곡을 남겼잖아요. 그것도 사실 많이 남긴 건데 101번 D장조 시계 듣습니다. 2악장 안단테 준비했고요. 이 2악장에서 목관과 현이 만들어내는 규칙적 리듬 뚱땅뚱땅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게 시계추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연상시켜서 시계라는 그런 별칭을 얻었습니다. 하이든이 런던 청중을 사로잡기 위해서 작곡한 이른바 런던 교향곡 12곡 가운데 하나로 재치와 우아함이 공존하는 가운데 또 갑작스러운 다이나믹 변화로 청중을 놀라게 하는 하이든 특유의 유머 감각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하이든의 교향곡 101번 D장조 시계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에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요셉 하이든의 교향곡 101번 디장조 시계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콜린 데이비스가 주연한 로열 콘서트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작품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이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갖죠. 이 고전시대 빈 고전 3인방 하이든과 모차르트 베토벤 중에서 이 첼로 협주곡을 솔로 악기 로 이렇게 작곡한 유일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첼리스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레파토리이고 또 소중한 작곡가가 하이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요, 오늘날에는 첼로 협주곡 중에서 뭐 가장 스탠다드한 주요 레파토리로 자리 잡았지만 악보가 아주 오랫동안 소실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961년, 얼마나 최근입니까? 1961년에 프라하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했어요. 아직도 저는 그 전 첼리스트들이 하이든의 첼로 협정을 몰랐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해요. 지금 첼리스트들에게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거든요. 자, 그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는 첼로의 낮고 부드러운 음색이 서정적이고 우아한 선율을 그려내면서 뭐 이 재발견된 이후 첼리스트들에게

요셉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장한나의 첼로, 주세페 시누폴리가 주연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두 번째 날 2부 고전주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이든은 뭐 교향곡, 현악 사중주, 그리고 사실 그 건반 소나타도요, 피아노 소나타들 이후에 뭐 베토벤 소나타나 여러 건반 소나타들의 초석이 되는 또 피아노 소나타 작품집도 대단히 다작을 했거든요. 다작이지만 한 작품 한 작품도 굉장히 음악적인 가치가 높고요. 그렇기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중요하게 손꼽히고 있는 거죠. 오라토리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하이든이 만년에 런던에서 헨델의 오라토리오를 접하고 큰 감명을 받아서 작곡한 대표작인데요.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음악으로 그려낸 대작입니다. 이 합창은 창조의 엿새가 끝난 뒤에 하늘이 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장엄한 순간을 그리면서 또 동학 독창과 합창이 웅장하게 교차하고요. 이 절정을 이루는 부분은 오라토리오 전곡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대목입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하늘은 주의 영광을 말하고, 크리스토퍼 호그드가 이끄는 고음악 아카데미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하늘은 주의 영광을 말하고 크리스토퍼 호그드가 주연하는 고음악 아카데미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만나실 작곡가는 글룩입니다. 글룩. 오페라 오르페와 에우르디체 뭐 이 정령들의 춤 이 곡은 워낙에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고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도 자주 들었던 곡이죠. 이 오르페오가 저승에서 죽은 아내 에우리디체를 찾아 헤매는 장면에 등장하는 관현악곡인데요. 플루트 독주가 그려내는 애잔한 선율이 신비롭고 몽환적인 저승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글룩은 이 오페라를 통해 지나치게 기교적으로 흐르던 당대 오페라 양식을 개혁하고자 했고요. 이 곡 역시 화려함보다는 극적인 진실성과 감정 표현을 우선시한 글룩의 개혁 정신이 담긴 대표적인 관현악곡입니다. 자, 이 곡을 듀크 도빙의 플루트 앤드류 왓킨슨이 지휘하는 시티 오브 런던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정령들의 춤, 듀크 도빙의 플루트, 앤드류 왓킨슨이 지휘하는 시티 오브 런던 심포니아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만나실 작곡가는 보케린입니다. 첼로 명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보케린은 평생 이탈리아를 떠나 스페인 궁정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방대한 실내악 작품을 남겼습니다. 보케린의 이 오늘 들으실 미뉴엣은요, 아주 보케린의 대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아하고 경쾌한 선율이 오늘날까지도 뭐 광고음악이나 영화음악으로 쓰일 만큼 아주 널리 사랑받고 있고요. 하이든과 동시대를 살면서도 자신만의 섬세하고 장식적인 어법을 지켜낸 작곡가로 평가받습니다. 자, 보케린이의 현악 오중주 스트링 퀸텟 2장조 가운데 3악장 미뉴엣 보내드립니다.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입니다.

0: 보케레니의 현악 오중주 2장조 가운데 3악장 미뉴엣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나이게.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5: 1533-1566 세라하임.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0: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1: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0: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1: 나를 찾...
1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3: 서울사이버대학교.
14: 올바른 품질하면
15: 올품,
14: 올품하면
15: 올바른 품질.
1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5: 올바른 품질 올품.
16: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7: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

0: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클레멘티의 피아노 작품 골라봤습니다. 클레멘티, 이 작곡가 이름은 어떤가요? 익숙하신가요? 좀 생소하신가요? 우리가 피아노 배우면 거의 초반에 치는 소나티네 있잖아요. 도미도솔솔 도미도솔솔, 이 작품이 바로 클레멘티의 작품입니다. 아주 간단한 어떤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소나티네를 많이 작곡했는데요. 소나티네만 작곡한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소나타들도 많이 있거든요. 피아노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피아노 작품을 많이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또 악보 출판업자라도 활동하면서 초기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한 인물이에요. 그 중에서 피아노 소나타 C장조 3악장 프레스토 골라봤는데요. 이 악장은 화려한 스케일과 명료한 고전주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클레멘티는 젊은 시절 모차르트와 즉흥 연주 대결을 벌인 일화도 유명하고요. 또 훗날 베토벤의 피아노 작법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하워드 셸리의 피아노입니다. 자,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잘 즐기셨나요? 내일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음악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클레멘티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나 자신도 놀랐다. 소설이나 영화가 시작될 때 이런 작가의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자신감이 대단한데 싶기도 하고, 오, 진짜 재밌나 보다. 기대감이 커질 것 같은데요. 일본 추리 소설의 대가인 히가시노 게이고는 실제로 질풍론도 서문에 자필로 이렇게 적어서 화제였어요. 이런 기대 덕분일까요? 소설은 일주일 만에 100만 부를 돌파하고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내에도 팬이 많죠? 이름이 곧 장르였던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안타깝게도 팬들의 곁을 떠나서 애도의 마음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만 해도 30편이 넘는데요.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매번 신선한 재미와 놀라움을 선물한 작가에게 감사한 마음도 전해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1001일인가요? 와, 1001을 넘겼네요. 1001일째 최강희의 영화음악 첫 곡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한국 영화였죠. 한석규, 손예진 주연의 백야행, 하얀 어둠 속을 걷다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타락천사. 어제 언론에서 일제히 히가시노 게이고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어요. 향년 68세, 암투병 끝에 팬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네, 용의자 X의 현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비밀, 방황하는 칼날, 여러분 보신 작품 있으신가요? 네, 보지는 못했어도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게다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큰 사랑을 받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펜을 놓지 않아서 다음 달에 마지막 작품인 106번째 소설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프랑지파니님, 히가시노 게이고님, 100살까지 다작하실 줄 알았는데 라고. 나비0702님, 이름이 곧 장르, 멋진 표현이네요. 짱바님, 히가시노 게이고님 책 좋아했는데. 아, 정말요? 포레스트님, 유난히 한국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히가시노 게이고였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랑 받았었는데요. 너무나 모두 재미있는 작품들이죠. 영화도 드라마도 소설도 엄지척입니다. 오초의 법칙님. 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민 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음악들이 웅장하네요. 뭐랄까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셨네요. 곽태호님. 네. 두 곡 들으셨죠? 브래드 피트 주연의 대서사극 트로이 엔딩 크레딧을 장식한 곡이에요. 조시 그로반의 리멤버, 영화음악의 거장 제임스 오너 작품입니다. 앞서 들은 곡은 화제작 오디세이 중에서 Let's Go Home이었어요. 오디세이 OST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흔을 갓 넘긴 젊은 천재작곡가 루드비히 고라손의 작품입니다. 그동안 블랙팬서

오펜하이머, 에 이어서 시너스까지 총 3번의 아카데미 음악상을 거머쥐며 일찍이 거장의 반열에 올랐어요. 아, 참 부럽고 멋있고 시작부터 막 히가시노 게이고 막 내 거를 쓰면서 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니 막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아, 참 그 자존감과 천재성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아, 그 느낌은 어떨까? 아, 엄청 짜릿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저도 없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계속 그렇게 증명받고 인정받고 하다 보면 느낌이 어떨까 생각도 들면서 또 반대의 기분을 못 느껴봤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와중에 5380님 안녕하세요 최강희님 듣기만 하고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 문자 보내봅니다. 감수성이 예뻤던 시절에 감동 있게 본 영화 눈물나게 듣고 싶어 문자 띄웁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영화가 생각나셨나 보다. 그리고 영화 음악을 찾아주셨네요. 듣고 싶으셔서. 라스트 콘서트네요. 최강희님도 이 영화 찾아보시면 심장이 시리실 겁니다. 40년 전? 저 50년 전. 네, 눈물 흘리며 보았던 영화 음악인데. 들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신청곡인지는 몰라서 그냥 이 메시지가 너무 곱다고 해야 되나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통해서 딱 읽었는데 아,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사연 소개 끝나고 바로 들려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네. 강디 저 어제 호프 보고 왔어요. 앞부분에 사람이 너무 안 나와서 약간 지루하나 싶었는데 추격신부터 막 미친 듯이 몰아쳐서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문희의 로망님. 그러시군요. 부산인데요. 이번 장마에 비도 안 오고 너무 덥습니다. 그렇게 더워요? 3472님.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대구 갔다 왔는데 며칠 전에 너무 덥다고 정말 숨 막히게 덥다고 하더라고요. 남쪽 지역 계신 분들은 더 더위에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봄투봄님. 어제 천일의 설렘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네, 저도 어저께 엄청 설레고 심지어 저 어저께 이거 끝나고 저녁 때 오후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어서 집중력이 약간 떨어졌다가 저녁쯤에 그 버스에서 이게 손편지를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 후기 같은 거 읽어보면서 저 버스에서 울었다요. 네. 감동이 돼서 네. 천일의 설렘이 여전히 남아 계시다고. 그래서 어제 버스에서 기억이 저도 탁 스쳐 지나가네요. 4207님 강디 오늘부터 우리 하루예요. 천일도 소중하지만 천일일인 오늘도 소중하네요. 우리 2000일 되는 날까지 계속 행복하자고요. 네 그때까지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요. 약속. 4833님 요즘 저는 3년 전 방송을 다시 듣고 있어요. 어떡해요? 녹음하셨었나 보다. 그럼 제가 꼭 시간여행자가 된 기분이 드는 거 있죠? 가끔 저의 사연이 나오면 내가 3년 전 이랬구나. 그땐 이 영화가 개봉했었지 하면서요. 희노애락을 같이 한 최영음 저에겐 정말 소중한 방송이에요. 항상 우리 쭉 같이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방송을 저희 방송은 아 CBS 또 라디오 녹음이 되잖아요. 녹음 버튼 있잖아요. 그래서 들으셨구나. 맞아. 그 기능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 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이쁜 말들 듣고 살 만큼 나약해서 나에게 이 방송을 주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 하나같이 너무 글들도 아름답고 예쁘고 또 서

서로 응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5380님 신청곡 듣고 가시죠. 라스트 콘서트 중에서 스텔라를 위한 협주곡 데디카토 아우나 스텔라.

네, 5380님 신청곡에 이어서 들으셨던 곡은 남영란님 신청곡 노팅힐 중에서 엘비스 코스텔로 쉬 그리고 헬보이 2 중에서 베리 매닐로우 Can't Smile Without You 였습니다. 네, 9912님 딸이 출산을 해서 다녀왔어요. 선물 같은 손주 얼굴 보니 요기조기 닮은 게 어찌나 신기하던지요. 출산 후 몸이 아픈데도 아이 보며 웃는 딸을 보면 30년 전 내 모습을 떠올리게 되네요. 앞으로 축복만 가득하길 좋은 곡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낡은 기타님 혼자 있지만 여기 게시판에 오니까 한방에 모여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느낌이 들어요 하셨습니다. 네, 수다 많이 떨어주세요. 네, 저도 게시판 참여 한번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글 쓰는 건 사실 더 적어요. 마음속으로는 수다를 더 많이 떤다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다 떨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끼리만 노시지 마시고 저한테 많이 던져주셔야 합니다. 0478님 남편이랑 땅끝마을 해남으로 여름휴가 가는 중인데 길이 많이 밀려요. 그래도 강희님 방송 듣고 가니 정말 평화로워요 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저도 땅끝마을 해남 갔다 온 적 있었는데 이제 몇십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드라마 할 때 네, 특집으로 네, 여기서부터 막 돈 한 푼 없이 돈을 벌어서 가는 여행으로 해남까지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엄청 많이 남더라고요. 네, 해남 측 그렇게 여행해보는 거 요즘 같은 땐 힘들겠죠? 힘들겠죠, 여러분? 어떤 거냐면 돈을 예를 들어 20만 원 정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해남까지. 숙박비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돈을 중간에 제가 벌어야 되잖아요. 네, 뭐 이렇게 농사도 도와주고 하면서 돈 벌고 또 버스비 벌어서 타고 뭐 어르신들 도와주고 또 돈 벌고 아르바이트해서 또 밥 사 먹고 이렇게 해서 해남까지 갔다 오는 걸 찍었는데 아, 되게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0478님도 남편분이랑 고된 여행 아니고 뭐 편안한 여행으로 아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예매권 드립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들의 분노에 맞서 싸우는 대서사시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시원한 바닷가로 모시겠습니다. 러브 앤 머시 중에서 더 비치 보이스, 썰핀 USA, 그리고 라밤바 중에서 로스 로버스, 라밤바.

네, 라밤마까지 들으셨습니다. 내일 개봉이죠. 스파이더맨 얘기도 많이 하시네요. 와, 재밌는 영화 요새 진짜 참 많이 개봉하네요. 라큐님, 저도 내일 스파이더맨 4DX로 예약해놨는데 기대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부러워라. 부럽네요. 오늘더님, 드디어 내일 스파이더맨 개봉하네요. 너무 신나요. 히어로 중 스파이더맨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너무 궁금한데요? 왜요? 왜일까요? 촥 이렇게 거미줄 뽑는 게 멋있나? 궁금한데요? 또박이님, 호프 촬영지도 요즘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호프를 찍은 촬영 장소도 맞아요. 해남이라고 하죠? 해남군 북창명 면? 남착마을 일대를 60, 70년대 물씬 풍기는 마을로 꾸며서 요즘 화제라고. 네. 참고로 그 숲에서 펼쳐지는

추격전은 해남이 아니라 네, 루마니아 숲입니다. 네.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갈까요? 드라마 멋진 신세계 중에 한 곡 들을까 봐요. 영케이의 다시 돌아온 계절.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을 드립니다.

0: 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11: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2: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5: 영월이래요.
1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5: 영월이래요.
1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더위를 잊게 해준 한 시간 즐거웠어요. 장정희님. 네, 저도요. 네, 오늘의 끝곡입니다. 로맨틱 홀리데이 중에서 이모션스의 베스트 오브 마이 러브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약속을 미룰 수 있어요. 더위 탓을 하면서요. 일정 하나를 없앨 수도 있죠. 역시나 날씨 때문에요. 스타일을 꾸미는 일에 신경을 덜 써도 괜찮아요. 짜증난 기분 누가 알아채고 묻지 않도록 덥다는 핑계로 감추기도 나쁘지 않죠.

굳이 꼭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저 무사하고 무탈한 하루, 쉬어가고 한숨 돌리는 그런 하루길 바래요. 하기 싫은 게으름이 아니라 이 더위를 버티는 영리한 생존 전략으로요.

0: 아우, 뜨거뜨거. 두제콩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아, 취소할 약속 자체를 만들지 않아요. 집이 최고예요. 2986님. 너무 더우고 이럴 때는 사실 뭐, 예, 웬만하면은 정말 이거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외에는 만나면 너무 덥다고 왕짜증 이럴 수 있으니까. 다 귀찮은데 더위에 지쳐서 된장국 넣고 혼밥 중입니다. 수영 씨 목소리 들으며 먹어요. 혼밥이라 뭔가 허전하긴 하네요. 9286님, 같이 먹어요. 된장국 그 앞에 있고, 이 여름에는 또국 이런 것도 더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밥에 물 말아가지고 오이지 하나 촥 얹어서 먹어도 아주 꿀맛이에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역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역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역자 숭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FX 핫서머 4483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코르티스 레드레드 360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아우 힙하다 힙해. 김경희님. 요즘 노래도 나오는군요. 임선식님. 우리 엄청 틀어드려요. 여러분들도 대세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 노래라 불리우는 우리 쪽 핫한 노래를 주로 듣지만 그래도 요즘 그냥 아주 아주 핫하다는 노래는 들어줘야죠. 교양으로다가. 3035님 매장 주방 핫 뜨거요. 휴가 만난 거 먹으며 집에서 보내려고요. 집이 최고. 오늘 같은 날 이제 불 앞에 계신 주방장님들 또 그 시장의 튀김집들 진짜 구슬땀 흘리면서 하셔야 되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덥잖아요. 연필님 영리한 생존 전략으로 산책을 야외에서 하지 않고 대형 건물 실내 복도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늘 산책하지만 야외는 진짜 엄두가 안 나요. 좁은 공간을 빙글빙글 도는 좀 지겨운 산책이지만 열망과 함께라면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야외에서 하면 좋지만 너무 이 뜨거운 햇볕 아래 쓰러져요. 쓰러져. 뭐 건물이더라도 좀 이렇게 좀 빙빙 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주는 게 좋죠. 아무리 덥다고 아, 나 움직이면 더 더워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도 그것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아니면 요런 때는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제자리 걷기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박혜경 뭉게구름 5996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악뮤 후라이의 꿈.

지원 느낌만으로 999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김원준 너 없는 동안 메이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아이다라님이 날씨가 두겨져용. 그래요? 혀도 녹았어용? 내일 휴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을 불태울 꼬얌. 욕인 하조대. 처음에 욕인 하조대는 무슨, 이게 무슨 요즘 새로운 말인가 하는데 하조대라는 그 저기가 있나 봐요. 그죠? 나 진짜 우리나라가 참 해수욕장 같은데요. 가봤어요? 피디님?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처럼 그래. 그러니까 대충 그냥 어디 지명이겠거니 했는데 양양 쪽이에요. 뭐 그랬대 이러는 줄 알았어요. 여긴 하조대. 모르는 곳이 참 많아. 숨겨진 좋은 곳들도 참 많고. 1193님 군대 간 아들이 휴가를 나왔어요. 더운 여름 잘 이겨내게 백숙 한 그릇 사 먹이려고 경남 밀양으로 가족 3명이 간. 야 진짜 여러분 어저께는 탕수육 원정 들어가고 오늘은 또 백숙 한 그릇을 먹기 위해 경남 밀양까지도 든든하게 백숙 먹자 했잖아. 한 그릇 시원하게 커피 한잔하고 드라이브하고 집에 오려고요. 근데 이제 백숙을 군대 간 아들도 좋아라 하겠죠? 보통 이제 우리 한사랑 산악회의 선생님들이 좋아해서 꼭 산악 후에 백숙 먹자 했잖아 이러고 같이 백숙 먹고 그러는데 아들도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6393님 방학한 5학년 딸아이와 듣고 있어요. 딸이 숙제하기 싫어하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하니 좋대요. 자주 들을게요. 그래, 어쩌면 너희들에겐 신문물 아니겠니? 너무나 눈과 귀와 오감을 막 어지럽히는 것들만 보고 듣고 느끼다가 오직 귀로만 상상도 해보고

볼수 있고 느껴야 하는 너희들에겐 신문물 우리 5학년 친구에게 아이스크림 선물할게요. 이거 발굴해낸 거예요. 지하 깊은 곳에서 예, 발굴해낸 거예요. 우리 이제 아이스크림 선물 없어졌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 꺼내봤어요.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921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0: 혁오의 툰보이 새벽별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중2 아들 최애곡이라고. 아들이 엄마 최고래요. 아들 아니야.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양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다스테야
0: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클릭비 아주 오래된 연인들 5285님의 신청곡 듣고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광고하기 좋은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원한 목소리, 가슴이 탁 트이는 서문 탁. 3위인곡 이쁜쪽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근데 여러분, 2부에 우리 저기 뭐야 로고송 나갈 때, 아 오늘은 아니었는데 어저께 좀 조금 달랐는데, 아 내일도 다시 잘 좀 들어봐요. 내일 그거 잘 들은 사람, 어떻게 찾아낸 사람 커피 좀 줄라니까. 요 말을 기억한 사람만 이제 내일 이제 듣는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0: 갑시다. 선물은요. 오! 벌써 맞췄어. 뭐지? 어, 이거 무서워서 이거 어디 하겠냐. 소망아, 너무 무섭다 너는.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정말 몰라. 원더걸스 노바디,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들으셨어요. 파워맨님이 여신님! 저 부르신 저 여신 아니에요. 저는 용접사입니다. 장마가 끝나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안전난간 유실된 부분, 녹슨 부분들을 찾아내서 갈고 닦고 용접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더도 참고 열일하는데 더워요. 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용접이 또 아주 그냥 고급 기술이에요. 이 기술 있으면 전 세계에서 먹고 사는 게 아주 그냥 용이에요. 아주 힘들죠. 힘들지만 또 이게 사람이 또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고 기술 배워라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에 또 인류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불과 친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항시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는 더더욱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커피 시원하게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림 여사님. 수영님은 참 이상한데 저 이상해요? 그것도 이상한 만큼 친근해서 저도 참 이것이 이상합니다. 아 이상하네 이상해. 이런 걸 어떤 느낌이란 말하기도 그렇고 참 오묘합니다요. 어쨌거나 웃으면서 즐겁습니다. 앞으로 진한 애청자하고 싶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상해. 근데 이상한 만큼 친근해. 이게 참 이상해. 이거 오묘한. 아 이게 뭘.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은 지금 말로는 표현을 못하시는데 이게 무슨 설명일까요? 림 여사님은 요걸 느낌으로만 받으셔서 말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표현해 주세요. 우리 림 여사님 커피 먹고 갈게요.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379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상한 사람 존박이 불렀다고요. 저 아니라고요. 3938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 우리 수영님은 참 이상한데 이상한 만큼 친근하다. 우리 임여사님이 모르겠다고 막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이상함의 정체에 대해서 나름 한번 해석을 해 주셨어요. 4278님 완전 공감. 저만의 느낌이 아니었네요. 말론 설명 어려워요. 근데 좀 이상해. 근데 친근해. 딱 그 느낌. 똑같은 말 한 거잖아요. 4278님 이상하네. 3197님 이상함이 아, 제 생각으로는 박학 다식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다양하게 아시는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용접도 깜놀이었어요. 잘 아시는 아니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저를 이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시켜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노래만 하는 이미지만을 더 크게 각인하시죠. 예능에 이런 데 나온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생활감이 1도 없을 것 같아요.

0: 같은 그런데 이제 누구보다 생활인이라는 것에 그건 바로 매력이죠. 행복부님. 웃기다고 좋다는 거 아닐까요? 밤톨맘님. 뭐 그 말도 뭐. 나와 색이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그 무엇. 마치 보색끼리 은근하게 어울리는 듯 아닌 듯한 그런 느낌. 6638님. 우리 사귀입니까 지금?
1: 그걸 끼리끼리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이상하다고 뭐라 하는데 항상 만나고 몰려다니고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다 수영씨와 끼리끼리인 거죠.
0: 영준님. 뭐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친하게 지냅시다. 그렇게 지내고 캔디님이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상한다는 계속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이상할게요. 허각 정은지의 바다 9006번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승기 결혼해 줄래 591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하야로비님이 신청하신 피노큐 사랑과 우정 사이, 3390님이 신청하신 이승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들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미래.

0: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6: 1544-7575.
8: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9: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9: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경동 나비엔.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0: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3: 올바른 품질하면?
12: 올품.
13: 올품하면?
12: 올바른 품질.
1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2: 올바른 품질.
14: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5: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6: 내 꼬야 님이 신청해 주신 보이넥스트도 아디오스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국수는 대부분 뜨겁기 때문에 국수를 먹기 전에는 입으로 후후 불고 먹을 때가 많죠. 그런데요, 이게 버릇이 돼서 차가운 냉면이나 콩국수, 메밀국수를 먹을 때도 습관적으로 입김을 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차가운 국수를 먹을 때도 입김을 부는 습관처럼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라디오나 레인보우를 켜시는 갈매기 때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참 애청자이십니다.

2026년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아웃캐스트의 노래 헤이야. 약간 기분이 안 좋죠. 누구한테 야라 그러는 거야. 제니퍼님이 자꾸 청취하다 보니 어느새 서서히 스며드네요. 한동준님 팬이 됐어요. 오늘 방송도 편안하게 잘 듣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럼요. 편안하게 들으셔야 돼요. 라디오는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 TV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라디오는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듯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8073번으로 눈 뜨면 CBS 레인보우 열기 오후 2시에는 오랜 친구 만나듯 더 반갑게 듣기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드리 델번님이 어머나 지금 시원한 열무국수 먹고 있는데 국수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더 맛있는 것 같네요 그러셨어요. 저도 참 예, 국수 좋아합니다. 뭐 이 저 밀가루 음식이 이렇게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좋은 걸 어떡해요. 어이구 9631번으로 저희는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습니다. 큰딸 내외 안 싸둔 두 손

0: 요 초일 어유 오늘 첫 시작에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셨어요. 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면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게 원래 이 완주를 하려면은 한 달 정도를 가야 된다 그러던데 글쎄요 지금 어휴, 초등학교 1학년 야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건강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총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2: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퓨.

Snap at the Power, CNC Music Factory의 Gonna Make You Sweat, Sweat, 그리고 Too Unlimited의 Twilight Zon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747번으로 동준님 프로 장르가 아니신 듯해서 채널 다시 확인. 그래도 좋아요 하셨어요. 이런 노래들이 잘 안 나가나요? FM 팝스에서는? 자주 나가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그래도 어쨌든 좋은 거죠? 9117번으로 점심 먹고 혈당 스파이크로 졸다가 음악 듣고 팔다리가 그때 그 리듬 따라 자기 혼자 움직여갖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저절로 움직이시구나. 이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은. 김영표님은 나이트 큰 스피커 앞에 있는 기둥이 그립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둥 앞에서 그들 그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참. 스마일 50님이 출근 준비하다가 샤워 두 번 함. 댄스에 흔들다가 몸에 땀이 나서. 7046번으로 방송 들으면서 춤췄다는 문자를 그냥 문자 소개받으려고 하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진짜로 사무실에서 춤을 추고 있네요. 오메 신나는 거. 이거지. 이거야. 그러셨죠. 보라돌이님이 또 아, 흥분의 도가니라고 그러셨어요. Gonna make it sweat. 변정규 씨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차분하게 가겠습니다. 너무 흔들었잖아요. 땀나요. Carrie and Ron의 노래 I owe you. Meryl Streep과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함께 부르는 Slipping Through My Fingers.

0: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서 아내와 함께 마시는데요.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에휴,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맥주나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아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맥주나 실컷 드시게 할걸.
1: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아파서 좋아하시던 맥주를 못 드셨던 아버지. 맥주를 드리고 싶었지만 건강 때문에 드리지 못하셨던 어머니. 작년까지 지팡이에 의지해 걸으셨던 어머니는 고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는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해서 아직도 병원에 계신답니다. 저는 작년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예전에 저희 가족이 살았던 동네를 갔습니다. 옛 마을에 들어선 저는 초등학교가 보이는 길 한쪽에 차를 세웠죠. 할아버지께서 그 초등학교의 교장이셔서 저희 가족은 그 학교의 관사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가 폐교됐네요. 선생님이셨던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서 절에서 요양 중이셨습니다. 대중교통도 거의 없었던 그때 저는 아버지의 옷과 반찬을 들고 그곳까지 심부름을 가기도 했죠. 어머니는 동네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쪽 산은 네가 불렀던 곳이고 이쪽엔 술도가도 있었는데 없어졌네. 어머니는 옛 동네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곳에서의 추억이 그리우셨나 봅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는 늘 책을 읽거나 마루에 앉아서 햇볕을 쬐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몸이 안 좋은 아버지를 대신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고 누나는 중학생 때부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만 계신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가끔씩 지폐 몇 장을 드리면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는 색이 바래고 부서질 것 같은 지폐 여러 장이 나왔고 이걸 본 어머니는 오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씨 좋구나. 도시락 사서 소풍이나 가면 좋겠다. 언젠가 아버지가 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왜 어두침침한 방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께 밖에 나가자는 말씀을 한 번도 드리지 못했을까요? 또 아버지께 맥주 한번 드시라고 말씀을 못 드린 게 늘 한이 된다고 하셨던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올해도 달력에 아버지께서 떠나가신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리셨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보이존의 Father and Son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노문식 씨가 보내주신 사연.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아프시니까 맥주 드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맥주 한 잔이나 마음껏 드시게 할 걸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그러나 잘하신 겁니다. 예. 아프신 분한테 맥주를 드릴 수는 없죠. 예전에 살던 동네 가면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가면은 그 어렸을 때의 추억들이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스며들어 있죠. 근데 또 요즘에는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아주 싹닥 뭐 달라진 것도 많습니다. 뭐 제가 천지개벽이라는 표현 막 아주 가끔 쓰는데. 에휴, 참. 0092번으로 우리 사연 같군요. 우리도 엄마 돌아가시기 전 형제끼리 엄마 모시고 시골 자라던 곳을 한 바퀴 돌면서 오빠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얘기 나누었던 때가 생각나요. 그리워요 엄마.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셔요. 그러셨습니다. 35545번으로 아버지께서 날씨 좋구나 밖에 소풍이 나가자꾸나 이 얘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셨어요. 7494번으로 위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병원에 가실 때 입으셨던 외투 안에서 발견된 휴지를 발견하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그게 뭐라고 한동안 버리질 못했네요. 그러셨습니다. 스티븐 싱갈님이 가족을 위해서 늘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슬퍼도 안 슬픈 척, 외로워도 안 외로운 척. 그러나 꾸준 일은 척척 해내신 우리 아버지. 어릴 때 아버지 무등탈 때는 그렇게 넓어 보이던 어깨가 초라하게 굽으신 아버지. 토끼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게 후회가 되죠. 살아계실 때 전화 한번 더 드리고 효도해야겠어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부재시 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계실 때는 사실 뭐 저희들 부모님 그 세대는 아버지는 좀 말씀이 없으시고 권위적인 그런 분들도 많았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떠나고 나면은 그 부재의 그 허전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노문식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포털에서 그냥 한동준만 검색하셔도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헤이 미스터 DJ2 게시판에는 신청곡 그리고 내 마음의 보석송에는 이런 보석 같은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 8586번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굿베이 댄스 밴드의 Son of Jamaica까지 이어집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0: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8: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키오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의 팩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메랜센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벤처스의 연주입니다. 파이프라인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0: 인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세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7: 홈픽.
9: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0: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이 함께 부르는 Way Back into Love.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예. 수록된 노래죠. 함께 들었습니다. 목향님이 전라도 함평으로 귀촌한 지 4개월 차 손주들이 방학이라 놀러와서 돌머리 해수욕장으로 물놀이 왔어요. 그러셨습니다. 예. 귀촌하셨군요. 함평으로. 아. 저는 어렸을 때 그 방학 때가 되면 그 시골로 이제 좀 할아버지 댁이나 할머니 댁 이렇게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뭐 저희 부모님은 전부 저 이북에서 몰라마신 분들이어가지고 친척도 없고 저희들은 갈 데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명절 때는 사실은 그 통일동산이나 뭐 임진각 같은 데 가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도 가기가 뭐해가지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캔디님이 우리네 삶이란 왜 이렇게 슬플까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잘 계시죠? 보고 싶네요. 아까 내 마음의 보석성 들으시고 우리네 삶이 슬픈 건 아니죠. 삶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별이 슬픈 거죠. 돌아가시고 나면은 늘 그 이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립고 그런 거죠. 기억은 조금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움은 더 깊어지는 법이죠.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쪼그르막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

0: 조우종의 팬팝스입니다. 헤이 미스터 DJ 2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 CBS FM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Barry Manilow의 Copacabana, Popsy의 Latin Lover, Ricky Martin의 Living La Vida Loca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사장과 우동사리님이 이제 브루스 타임 해주십시오. 제발. 너무 정신이 없으셨어요? 죄송합니다. 9665번으로 대구 날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그러니까 기온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쳐가고 있을 쯤 직장 따라 정선에 거주 중인 남편의 휴가까지 삼시 세끼를 차리려니 제 열기는 이미 40도입니다. 에어컨과 한몸되어 늘어진 모습 보고 있으니 혈압은 오르고 주방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마음을 달랩니다. 그러셨어요. 힘드시겠네요. 하루 세끼 밥 차리려면 쉽지 않죠. 미소천사님이 외출했다 돌아왔더니 온몸이 땀에 젖었네요. 더워도 너무 더워요. 비도 안 와갖고 나무들이 말라가고 있고 마음이 아픕니다. 시원하게 비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셨습니다. 들으면 시원해지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라틴 넘버들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Banks of the Ohio. 이 노래는 조영남 씨가 내 고향 충청도라는 제목으로 개사해서 불렀죠. Banks of the Ohio 보내드리고요. 에밀리 해리스와 돈 윌리엄스가 함께 부른 If I Needed You 두 곡입니다.

Culture Club의 Do You Really Want to Hurt Me에 이어서 Wham! Wake Me Up Before You Go Go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이미님이 산에 오르는 힘으로 여름 이불, 침대 시트, 베갯잎, 베개 커버 풀에서 시원한 여름 잘 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셨어요. 풀맥이셨군요. 예. 여름에는 풀맥여 놓으면 조금 예. 뽀송뽀송하니 괜찮죠. 예. 3880번으로 60 넘어서 휴가는 특별할 것 없이 아내랑 에어컨 틀고 수박 먹고 예. 가래떡으로 맵게 떡볶이 만들기 예. 휴가 기분용. 아이, 뭐 더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많죠.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토니 브렉스톤의 I Don't Want To, 휘트니 휴스턴의 Exhale, 슉슉이라는 부제도 붙어 있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7: 6일 7일번으로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안전부장입니다. 이런 불덩이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용광로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너무 힘드시겠는데. 그러면서 끝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여름이니 고생하십니다. 예. 자, 한동준의 팬팝송 오늘 끝곡은 크로스비 스틸즈 내쉬 앤 영의 Teach Your Children 보내드리면서 오늘 팬팝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전주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요즘 폭염과 씨름 중이라고 합니다. 코끼리는 수박을 통째로 씹어먹고 원숭이는 선풍기 앞에서 바나나를 먹으며 더위를 식힌다는데요. 동물들도 이 찜통 더위가 힘들기는 마찬가지죠. 동물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위를 견디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시원한 방법으로 오늘 하루 유쾌하게 버텨봐야겠습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통나무집 소리새의 노래였습니다. 시원한 그늘 바람이 부는 통나무집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시원할까요? 요즘 같은 더위에는 여기도 아주 찜통일 듯합니다. 윤희영 씨, 안 더운 곳으로 휴가 가고 싶네요. 근데요, 미리 여름 휴가를 다녀왔어요. 앞당겨서 다녀오셨군요, 휴가를. 그때 생각해보세요. 정말 잘했다 싶지 않으셨습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뭐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시죠. 박남숙 씨는 우리 집 병아리 6마리가 태어났는데 걱정이 돼서 수시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병아리 6마리 참 예쁘겠네요. 그래요, 잘 키워주세요. 물도 많이 주고. 더워서 얘네들도 참 걱정이네요. 삐약삐약대는 그 녀석들의 모습이 막 보입니다. 덥다 덥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안 그러려고 해도 나오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기운내십시오. 가요 속으로 2시간 함께 하시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해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충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2: 관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김정호 씨의 노래 하얀 나비, 그리고 박은옥 씨의 윙윙윙, 정태춘 씨의 코러스가 함께 했죠. 홍은경 씨가 요즘 여기저기 잠자리 출몰을 하던데요. 출몰한다고요, 잠자리들이. 와, 옛날에 그 노래 가사처럼 등 뒤에다가 잠자리 채 이렇게 메고 꽂고 다녔던 옛날 생각나십니까? 나비도 잡아보고 잠자리들도 잡고. 지금 그러기에는 조금 어색하죠. 옛날 생각 한번 떠올려보는 거죠. 2885번, 조금 전까지 엄청 더웠는데 가요 속으로 시작 시점부터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김희숙 씨는 대관령은 시원하다고 하네요. 여름만 대관령에 살고 싶어요. 대관령 보니까 28.5도 지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사실 그것도 더운 건데 다른 곳에 비해서 시원한 거죠. 대관령 좋죠. 그쪽에 그 600마지기 맞죠. 그런 데서 차박 캠핑 이런 거 하면 밤에 아주 시원할 듯하네요.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십시오.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분과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사연 신청곡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세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33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어요. 홍윤정 씨가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러브홀릭 인형의 꿈.

0: 장재인의 목소리로 들어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조완희 씨, 저는 내일 남편이랑 더위 피해서 영월 700고지에 있는 캠핑장 가려고 짐 싸고 먹거리 만들고 있어요. 간단한 것도 만들어서 가시나 봐요. 즉석으로 내일 만들어서 드셔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7월도 어느덧 끝자락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여름 휴가의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승식이가 오늘도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휴가 계획 세웠어요?
2: 네, 숙소도 알아보고요. 맛집도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1: 아유,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근데요, 어디로 갈 거예요?
2: 올여름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1: 아, 알겠다. 우리 집. 우리 집으로 와. 빨리 와. 아니라고요?
0: 자, 화순이가 웃으며 노래 두 곡을 보냈습니다. 화순이가 올여름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승식이네 집은 아닙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올바이오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레몬즙 세트 10개, 왕타 가족 칫솔 세트 10개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나갑니다. 화순이가 올해 여름 휴가로 이 계획을 잡은 이곳은 어딜까요? 이 노래 제목에 지명이 나오는데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불독맨션이 불렀죠. 춘천 가는 기차, 그리고 창고에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게. 자, 이 노래 제목에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모두 같은 도에 있습니다. 화순이가 올여름에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요거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힌트를 더 드릴까요? 작년 여름 휴가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은 지역이라고 해요. 몰라요? 설악산 같은 유명한 산도 있는 곳이죠. 이 먹는 걸로 힌트 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특산물로 감자가 아주 유명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7944, 이현숙 씨, 정은희 씨 외에 많은 분들입니다. 이승기가 불러요. 여행을 떠나요.

자, 오늘의 승식이 화순이 퀴즈 정답은요, 강원도였습니다. 언제 들어도 아주 편안하고 포근한 강원도였어요. 4767번 강원도래요. 떠나고 싶어라 하셨고요. 6167번 지난 주말 강원도 인제 방태산 아침 가리골에 다녀왔습니다. 계곡 트레킹도 했고 래프팅도 했고 제대로 피서하고 왔다고 적어주셨네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9404번 옥수수를 너무 좋아해서 평창 옥수수 주문해서 내일 택배 옵니다. 속초, 평창, 춘천은 가봤는데 영월, 정선도 가보려고요. 예, 다녀오시죠. 뭐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가셨던 기억 떠올리면서 여기저기 한번 다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옥수수 내일 온다고요. 그리고 조현태 씨, 고등학생 때 시험 끝나고 무작정 청량리역에서 출발해서 춘천에 갔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애들은 지금 뭐하고 사나? 그때 함께했던 그 친구들 연락이 안 되고 있나 보죠. 자, 이렇게 강원도만 해도 춘천, 뭐 강릉만 해도 이렇게 어릴 때의 예전 추억들이 막 떠오릅니다. 이외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 올리고요. 저희들이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난 안 됐네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데 다음 주 승식이 화순이 퀴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선우정아 상상.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11: 올바른 품질하면
12: 올품.
11: 올품하면
12: 올바른 품질.
1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2: 올바른 품질.
1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변진섭 노영심 씨가 함께한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 가족 파티를 위한 돈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혼자 집에서 에어컨 켜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니 부러울 게 없네요. 심오키 씨의 사연인데요. 예, 그냥 혼자 계시는 집에서 시원하게 아주 편하게 계신 모습입니다. 그럼요. 부러울 게 없죠. 이게 최고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최백호 씨의 노래예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1: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0: 홈픽.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4: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노래죠.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이준호 씨 그리고 909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한상순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한승희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사람은 저의 친구이자 사촌 조카인 한승희입니다. 승희는 1968년생으로 저보다 한 살 아래였고 서울 등촌동 신정여상을 저와 한 해 차이로 졸업했어요. 어릴 때 우리 집은 화곡동, 한승희의 집은 발산동이어서 서로 오가면서 지냈습니다. 어떤 날은 중간 지점에서 만나 만화방에서 종종 같이 있었죠. 승희가 결혼하고 경산으로 갔을 때 제가 기차를 타고 놀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서로 결혼하고 살다 보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도 없어서 그런지 나이 들수록 자꾸 승희 생각이 많이 납니다. 친구이자 사촌 조카 한승희와 꼭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싸이의 기댈 꽃. 1968년생 서울 등촌동 신정여상을 졸업한 한승희 씨. 동생 이름은 한수미 그리고 한대희 씨라고 하는데요.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씨 사연 소개됐죠?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3번째 만남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 9390으로 이렇게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임정모 씨가 해수욕장에 계시네요. 여기는 동해 어달 해수욕장입니다. 해도 없고 너무 좋아요. 딸아이랑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이런 게 행복이죠. 나로 인해서 나도 즐겁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행복한 거죠. 반대로 내가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 다른 가족들도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할 겁니다. 임정모 씨가 계신 어달 해수욕장 살짝 낯선데요. 해가 없고 막 이렇다니까 너무 그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달 해수욕장. 예. 어달 해수욕장. 우리 작가님이 막 뭘 지금 저한테 적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노래였어요. 박영미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띄워드립니다.

기쁜 우리 사랑은 최성수 씨의 노래까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배정희 씨, 아, 축하드린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첫째가 2년 취준생으로 있다가 드디어 합격해서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아, 당사자도 기쁘지만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분도 많이 기쁜 날일 듯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177번으로요. 조카가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해킹을 당했나 봅니다. 조카의 카톡으로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친인척한테 연락이 갔다네요. 놀래서 지인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예,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도? 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SNS 계정으로 저는 그런 글을 올린 적도 없는데 이상한 글들이 올라갔다고 해서 저도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 큰 일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의심도 해볼 만한 일들이에요. 아무 일 없어서 다행입니다. 박진영 씨, 남편과 내일 일본으로 여행 가는데 일본도 40도가 넘나든다고 해요.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위를 찾아가네요.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어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많이 덥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계획하셨으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더위 잘 피해서. 아주 차분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김경희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한영애 씨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여울목.

양경화 씨가 신청하셨어요. 정수라, 눈물의 의미. 수아진 파초는 이소형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7737 뒷번호 쓰시는데요. 우리 집은 올여름 휴가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오늘 저녁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기로 했는데 메뉴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이와 같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산울림 꼬마야 신청하신 노래인데 지금 가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꼬마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9: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박기영의 시작이었습니다. 0504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633번으로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거 참 고향 053번 버스를 탔는데 반가운 목소리라 기분이 좋군요.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대사하는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은 9633님.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최정임 씨의 신청곡 이현우 헤어진 다음 날.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BW.

0: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마루 위에서도 먹고 마당에 평상 내놓고 먹던 여름 저녁밥 기억나세요? 밥 한 술 뜨고 반찬으로 풀벌레 소리도 먹고 저녁바람에 일렁이는 감나무 이파리도 먹고 이웃집 숟가락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먹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맛난 건 하루 일과 마치고 느긋해진 서로의 얼굴빛이었죠. 우리 실은 이런 저녁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미루지 말고 오늘 해요. 마당밥이 아니어도 좋고요. 마침 작고 하얀 저녁달 올려다보기도 좋거든요.

0: 헨슨 음밥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작고 하얀 저녁달이든 쏟아지는 별빛이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새까만 밤하늘이든 올려다 볼 수 있는 터진 공간과 시간. 거기에서 밥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감자도 먹고 여름 저녁밥 그런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리움과 로망이 있죠. 근데 이 그리움과 로망이 요즘에는 여름밤 야외 테이블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밤에 나가보면 더워도 야외 테이블에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실내가 더 시원한데도 여름밤만큼은 한강 둔치든 편의점이든 동네 치킨집이든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고 싶은 마음. 이거 옛날에 우리의 마당밥, 여름 저녁밥 감성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오늘 일찍 집에 가시거든 가까운 하늘로 터진 공간에 자리 잡고 뭐 시원한 거 하나 이렇게 딱 손에 쥐고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오늘은 이쪽이 있는데 지금 시원한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레인보우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7월 28일 화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탄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블리즈웰 업타운걸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헝그리 하트 두 곡 들었습니다. 맞아요, 용신님. 옛날에 마당에서 돗자리 펴고 모기불 펴놓고 반찬 없어도 맛있게 밥 먹던 생각나서 가슴이 막 아리네요. 라온 할미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습니다. 아, 평상에서 보리밥 비벼 먹었던 기억, 그 매콤한 모기불 연기도 그립네요. 율무야 사랑해님도. 아이들 어렸을 때 옥상에서 텐트 치고 잤던 기억나요. 생크림님도. 평상에서 참외 깎아서 제 입에 넣어주시던 할머니. 배부르게 먹고 나서 할머니 무릎 베개 하고 잠을 청하면 부채질 계속 해주셨던 할머니 생각나요. 제가 잠에서 깨면 배를 주무르면서 참외 먹어서 참외 배꼽이 되었나 보다 이런 농담하시기도 했던 할머니가 그립습니다. 5145님. 이 여름날에 이런 추억도 생각이 좀 많이 나죠. 전 항상 그 여름밤에 그 강원도 쪽으로 이제 놀러 가면 민박집에 평상이 있는 민박집에 저희 집은 뭐 평상이 있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거기에서 모기불 펴고 그쪽에 계시는 주인장께서 내어주시는 음식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좀 멀리 정말 이제는 그런 데 없죠.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 같아요. 4330님이 강원도 영월로 귀촌한 오빠가 옥수수를 두 박스나 보내주셨어요. 맛있게 삶아서 지인들과 나눔해야겠습니다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저녁 스케치에 옮기고 나서 옥수수 선물을 두 번 받았어요. 청주에서 캐치님이, 원주에서 캐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감자도 생각이 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나누어서 정말 풍성하게 가져가고 여름날의 기분 느끼면서 맛나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캐치님들은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이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서울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서울 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가려던 미술관에 못 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 느긋하게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숙소 체크인만 하고 또 생방하려고 막 달려왔습니다. 이따가 방송 끝나면 밤에 또 서울 구경하러 갈 예정입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은 오늘 뭐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하루 보내는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충 산 거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서바이버, 아이 오브 더 타이거, 아이른카라, 페임. 이 노래는 김경애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제시카의 굿바이 들으셨어요. 2949님, 캐리앤론의 IOU는 1415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박선희님, 이번 주부터 방학 맞은 애들 많네요. 우리 매장은 학원가에 있어서 방학 때가 매출이 좋답니다. 장사는 잘돼 좋은데 애들은 안쓰러워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손님들 더위 이겨내고 알찬 여름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3880님, 나이 60 훌쩍 넘으니 여름휴가 특별할 게 없어요. 에어컨 틀어요. 수박 먹어요. 시원하게 입고 춤도 춰요. 가래떡으로 맵게 떡볶이해서 웃긴 얘기해가며 먹어요. 아내랑 둘이 이것만 해도 여름휴가 끝!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Westlife, My Love, 하동희 엄마께 보내드렸고요. 마이클 언스트락의 Paint My Love였습니다. 대단한 하루 듣고 계신 낭만 보영님이 와 연세가 60 훌쩍 넘으셨다고 하는데 가래떡 떡볶이 드시는 건 진짜 혈당 걱정 없으신 분이거든요. 건강하시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쵸. 몸도 건강하시고 아내 앞에서 춤도 추고 웃긴 얘기도 해주고 이게 다 여름 휴가여서 특별히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근사하시죠? 3880님이셨고요. 박선희님은 학원가에 있는 식당. 아 그래서 방학에 더 매출이 좋은 거군요. 그쵸. 학원이 오전부터 하루 종일 하니까 학생들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학생 손님들을 늘 살뜰히 챙겨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드리겠습니다. 8887님 신청하신 이 노래도 함께 들을게요. 에이미 와인하우스 리헵.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8: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레인보우 오셔서 투표하세요. 나오미 스캇의 스피치리스 0224님 신청하신 노래 1부 끝곡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encore autant.
1: 조르지 무스타키 일레트로 따였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아침 8시부터 종일 더위와 싸우면서 손님 기다리고 있어요. CBS 음악 들으면서요. 부천 상동시장 남해 건어물의 정현석 사장님이세요. 이제 일이 끝날 시간이죠? 그렇겠죠? 이제 7시가 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리듬도 타고요. 여유를 느끼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5145님이시고요. 하루 종일 뜨거운 날씨에 좀 지쳤는데 퇴근길에 밥 들으니까 기분이 조금 나아지네요. 하시면서 지금 아들이랑 중복 때 못 먹은 치킨 먹을 거예요. 배달비 아낄 겸 포장 주문해놓고 차에서 지금 음악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3593님이시고 태국에 가 계신데 저녁 스케줄을 또 틀고 함께하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레이트 영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습니다. 투표하셨어요? 아직 못하신 분은 지금 얼른 들어가서 투표하세요. 저희 레인보우 들어오시면 투표창 열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이 선택은 늘 우리가 이 시절시절마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물어보면서 점검하면서 가는 겁니다.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있죠. 광고 후에 진행될 텐데 어서 오셔서 이제 투표할 준비 해주시고요. 함께해 주시죠.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해.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2: 콜레스테롤

대국민 이쪽 저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쪽. 어느 쪽이든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그냥 지금 내 마음이 가는 쪽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내 혀가 가는 쪽을 고르고 있죠. 왜냐하면 먹고 싶으니까. 오늘은 우리들의 영원한 여름 깎아,

여름 얼음 과자, 막대 아이스크림 대 아이스크림 콘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드냐 콘이냐. 당연히 막대 아이스크림 하드죠. 태초에 그 누가 차갑고 달콤한 덩어리를 막대기에 꽂을 생각을 했던가. 상어가 꽂혔다가 수박이 꽂혔다가 멜론이 꽂혔다가 급기야 쌍으로 먹으라고 쩍 쪼개지기까지 하는 하드. 할짝거렸다가 베어 물었다가 흐른다 흘러 하드 국물도 놓칠 수 없죠. 어른이고 애고할 거 없이 먹는 순간 모두가 귀여워져 버리는 하드의 마법을 아이스크림 콘이 감히 따라올 수냐. 하드? 말 그대로 딱딱해서 하드 아님? 나는 아이스크림 콘이다. 아니 대관절 그 누가 고가를 뒤집어 세상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얹을 생각을 했을까. 먹는 곳에 인생 지루할세라 고깔은 바삭한 과자로 마무리는 또 초콜릿도로. 하나만 먹어도 그날 도파민 풀 충전. 후죽 만나면 12시에도 만나고 둘이서도 만나고 싶다고 했을까. 내 인생 여름날의 얼음 깎아는 아이스크림 콘이다. 대국민 이쪽 저쪽 오늘은 이쪽 우리들의 영원한 여름 깎아 막대 아이스크림이냐 아이스크림 콘이냐의 대결입니다. 하드냐 콘이냐. 막대에 꽂히고 고깔에 얹은 아이스크림만 있냐. 밀어올리고 쭈쭈 빨고 떠먹는 것도 있다. 구슬도 있고 애초에 막대 없이 태어난 애들도 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이쪽 저쪽도 아닌 그쪽도 있어요. 모두 아름다운 선택 맞다니까요. 혓바닥이 파래지도록 먹고 아껴 먹다가 국물로도 마시고 서로 먹으려고 언니 누나 삼촌 아빠 다툰 기억까지 덤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 더 달콤하겠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오늘은 이쪽 보내주시죠. 어떤 거 선택하셨는지 왜 선택하셨는지. 보내주시는 분들 추첨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여름 음료 아도 한 잔씩 나누겠습니다.

얼스 인 더 파이어 September 들으셨습니다. 보람님께 전해드린 노래 푸시캣 돌스의 Sway, 숀 맨데스의 세뇨리따, 이 노래는 1889님께 전해드렸습니다. 42년 전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난 여름 150원짜리 아이스크림 콘으로 데이트했어요. 머털도사님. 1791님, 저는 매바를 좋아하고요. 만화님은 브콘을 좋아해요. 항상 냉장고에 채워놓고 있어요. 맛도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 연애할 때부터 함께했던 추억이 소환돼서 그런가 봐요. 캐치님들 연애할 때 뭐 드셨어요? 이 아이스크림이 우리가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때 뭘 먹었는지도 정말 기억에 딱 남는 거죠. 이런 거구나. 데이트할 때 많이 드세요. 다 기억나요. 콘이냐 하드냐, 여기에서 그 테니스장님이 그러셨어요. 콘이 먹을 게 많죠. 막대는 양이 아쉬워 라고 하셨어요. 이 양, 이 양의 이슈가 지금 나왔는데 반대편에 서신 코스모스님이십니다. 전 막대예요. 코는 좀 부담돼요. 출출할 땐 괜찮은데 평상시는 헤비예요. 전 막대. 이런 대결 있습니다. 코는 좀 고급져 보이지 라고 하시는 분. 왜냐하면 막대는 다 막대, 그 아이스크림은 끝까지 이 막대에 딱 붙어있는 것까지 먹으려면 조금 고급지지 않은 그 어떤 자세와 표정,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오늘 그 굉장히 구체적인 그 상품 명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제가 다 언급을 못해드리겠는데, 유난히 많이 나온 지금 저희 캐치님들의 주요 연령대를 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판맛 나는 하드 있잖아요. 판맛 나는 하드. 이 상품 굉장히 많이 지금 언급되고 있거든요. 제일 좋아한다 이거를. 그리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저 99콘 진짜 좋아했어요. 그

나인나인콘이 처음 나왔을 때 그 흥분을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달콤하고 진짜 부드럽고 바삭한, 진정한 아이스크림 콘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스트레스 만빵일 때는 저의 손에 역시 나인나인콘이 들려 있습니다라고 하신 2360님. 아니 함께 왜 없어요? 함께. 저 이쪽 저쪽도 아니고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함께 아이스크림. 여기에 단호하게 한 표 던집니다. 6515님 같은 분도 몇 분이 더 계셨고요. 그리고 그 쭈쭈 빠는 거 그거 되게 좋아한다는 분도 진짜 많으셨거든요. 어쨌든 지금 결과를 보겠습니다. 막대랑 콘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막대 64.9%, 콘이 35.1%. 아무래도 좀 시원하기는 막대 쪽이어서 아마 이렇게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쪽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창호 님이 주식이 떨어져서 우울한 퇴근길이라면서 위로곡이 필요해요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지금 아주 많으시거든요. REM의 Everybody Hurts 이 노래 어떨까요? 존 레논의 Imagine 이 노래는 김지은 님께 전하겠습니다.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Die with a Smile 1326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는 노영실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저희 여름휴가 맞아서요. 중학교 2학년 딸아이와 남편이랑 저 이렇게 셋이 문경세제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우리 예쁜 흙길이니까 조금 걸으면서 산책하자 가볍게 시작했는데 삼관문까지 정복하고 왔어요. 0036님이세요. 별빛지은님은 저는 가평의 잣향기 푸른 숲에 다녀왔어요. 잣나무 향이 솔솔 나서 벌레도 없고요. 비 온 뒤라 계곡에 물들이 시원하게 흘러내려서 너무 좋았어요. 아, 잣나무에 잣향이 또 나는군요. 정말. 내일 저는 휴식을 테마로 한 혼자만의 속초 여행을 떠나요. 휴대폰 무음, 동선 최소화, 맛있는 것 먹으면서 충분히 휴식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예정입니다. 5145님의 내일 여행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3853님은 완도에 있는 남동생네에 휴가 다녀오셨대요. 우리 마당 평상 얘기 오프닝에서 했는데 진짜 마당 평상이 있는 집. 이 위에서 삶은 옥수수도 먹고 모닝커피도 마시고요. 마당에 앉아 보이는 뷰는 또 얼마나 멋지고 사진 찍게 만드는 풍경인지요. 딱 일주일 전에 제가 완도에 있었는데 또 가고 싶어요. 가족은 보고 왔어도 왜 더 보고 싶은 거예요? 3853님 가족이 좋은 분이셔서 그런 거예요. 1405님 청해주신 노래 함께 듣습니다. 토토 아프리카.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연골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화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 깨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7: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7: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13: 올리비아 딘 다이브 김다은님 청해 주신 노래 끝곡입니다. 이재현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 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 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어떻게 만났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몰라도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게 어른들의 세계가 아닐까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게 아이들 세상이라면 모르는 사람하고도 만나서 일도 해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하고 가끔은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게 그게 어른들의 일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면 아마도 낯선 사람에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그래요. 그렇게 뾰족했던 하루의 감정을 내려놓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모르는 사람하고도 발맞춰 잘 걷고 대화도 하면서 우리 멋진 하루를 장식하도록 해요.

0: 멋진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멋진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서유석, 양희은이 함께한 하늘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0173번으로 이 뜨거운 하루를 잘 이겨낸 내 자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현디, 다음 주는 더 뜨거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진짜요? 더요? 와, 진짜 오늘 정말 뜨거웠어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이 때하고는 다르게 어른들은 모르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정말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같이 일도 하고 친하지 않은데도 마주 앉아서 밥도 먹고 또 처음 본 사람하고도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게 어른들 세상이에요. 그쵸? 그래요. 그렇게 오늘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하루를 반가운 척하며 뭐뭐한 척하며 하루를 보내셨다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부터는 귀에 익은 음악 들으면서 마음 편안하게 갖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연 아빠님이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꾸미지 않아도 예쁘다는 걸. 특별한 척 하지 않아도 평범한 속에서 사랑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요. 어른은 진짜 평범한 일상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른이 된다는 건 이런 것이다. 이런 우리 소연 아빠님 같은 멋진 지혜를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자신의 말과 행동에도 책임을 져야겠죠. 아, 근데 너무 무겁다 마음이. 아주 가끔 뭐 못 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또 어른이 되면은 참아야 되잖아. 보고 싶어도 참고 슬퍼도 참고 그런 게 있는데 자 과연 어떤 어른의 모습으로 지금 보내고 계신지 또 오늘 어떤 어른의 모습으로 하루 사셨는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어른이 되셨으니까 어른들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 제가 또 고민을 해서 선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1: 송실사이버대에서 실력자 나의 꿈을 쏴 실력 발휘 쏴

0: 사무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관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0: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에릭이 피처링했죠. 손담비의 미쳤소. 그리고 9024 또 이석강님 윤한기 장밋빛 스카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오늘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축하 먼저 드려야겠네요. 진희님이 남편이 이직에 성공했어요. 방금 전화 받고 둘이 얼싸 안았습니다. 남편이 쉬운 중반이라 쉽지 않은 이직이라고 정말 마음고생 많았었거든요. 제가 오늘 행복한 동행이 커피 쏠게요. 지금 그 안에 몇 분 계시나요? 저런 무슨 말씀을요. 제가 너무 이렇게 기쁜데 우리 지금 박상한 프로듀서도 너무 기뻐하는 거요. 마치 우리 일처럼. 예, 우리 진희님 저희가 남편 위해서 예, 모바일 쿠폰 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만 받을게요. 그리고 우리 선홍님이 너무 재밌는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현주님. 제가 얼마 전부터 중랑천변에서 슬로우 러닝을 하거든요. 근데 늘 그 시간 그 장소를 달리다 보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끼리인데 이렇게 낯이 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에요. 이래서 어른인가 봐요. 다음에 마주치면 이번엔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선홍님 정말 멋진 어른이세요. 우리 선홍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공대 시인님은 집안의 복잡한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요. 출근해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어야 하는 그래서 영혼 없이 웃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이게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도 그렇네요. 우리 공대 시인님도 힘내시라고 제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동주님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박준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연주가 너무 멋져요.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 박경희님의 노래였습니다. 바유나리님이 청해 주셨고요. 따로 또 같이 맴도는 얼굴은 박창권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그리고 이정의 다신 들으니까 늘봄님이 20년이 됐다고 이 노래. 기억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게 왜 그냥 저밖에 모르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려. 다신 거짓된 너의 마음. 널 위한 방황 나한테 없을 거야. 막 그러면서 욕을 먹고 그래요. 에이,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박준아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8522번으로 저녁 9시까지 야근인데요. 힘들지만 집사람 전화 받고 다시 힘내서 일합니다. 이것이 어른이자 가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 성실하고 너무 든든한 가장의 모습이시죠. 고맙습니다. 예. 여러 가장들께 제가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또 곰재 언니는 어른이니까요. 할 일은 해야죠. 내일 일찍 일어나서 무수히 자란 잡초를 다 뽑아야 됩니다. 장마동안 마음껏 자라게 뒀더니 글쎄 제 머리보다 더 길어요. 당연히 길죠. 머리가 아무리 길어도 장마동안 그렇게 쑥쑥 자랄 수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땀이 나는 느낌이에요. 내일 얼마나 더울까 감도 안 와요. 내일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곰자 언니님 진짜 물 정말 많이 드셔야 되고 이 뭐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시간은 절대 햇빛에 노출돼서는 아니 되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가장 뜨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시간 배율도 잘 하셔야 되고 수시로 그늘에서 쉬어야 됩니다. 이 절대 무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온열 질환 환자가 이렇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에서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얼마나 뜨거우면 그런 일을 당할까 싶은데 정말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주세요.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미네르바님 5248번으로 정해주신 곡 이어집니다. 정태춘, 박은옥, 봉숭아.

노래하는 사람 자체가 대형 가수이기도 하지만 왜 대형 가수인가 했더니 이게 일단 악단이 그렇죠?

0: 이 노래는요, 부를 때는 물론이고 들을 때도 양손을 이렇게 가슴 앞으로 모으고, 어릴 때 왜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런 왜 동요 부르듯이 그러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7564번으로 청해 주신 윤종신 환생,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곡입니다. 또 정태춘 박은옥 봉숭아 두 곡의 음악 들으면서 1012 휴대전화로 주신 글을 한참 읽었어요. 어른이라기보다는요, 나이 먹고 달라진 게 있다면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소에게 염물을 준다고 풀을 작두로 사용하다 엄지손가락이 크게 다쳤어요. 피가 많이 났는데 손을 수건에 감싸고 밭에서 일하고 계시는 엄마한테 달려가서는 엄마한테 나 다쳤으니까 전빵 가서 빨리 빵 사달라고 그리고 상처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땀을 흘리며 일하시던 엄마가 한달음에 제 손을 잡고 달려가서 빵을 잘 사주셨지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은 몸이 아파도 연로하신 부모님께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 먹으니까 달라진 점 같아요. 아파도 나 자신보다는 걱정하실 부모님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새벽부터 내일 병원 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서 지금부터 듣기 모드로 함께합니다 하고, 누구보다 행복한 동행을 응원한다고요. 고맙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우리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닷컴.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정말로 찬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허재영님, 종성님 청해주신 김지연 찬바람이 불면 들으면서 1부 맞출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사마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사마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사마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사마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8: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원하셨어요? 락카빌리 음악으로 좀 시원하시라고 대관령을 쫙 넘어가니까 저기 동해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길 막 내려가니까 오 대청봉이다. 설악산이 있고 또 한겨랑 밑에는 오색 약수가 있죠. 거길 지나면 백담사를 거쳐가게 됩니다. 오색 약수, 백담사, 그 나물로 된 음식을 비빔밥을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갑자기 너무 가고 싶다. 우리 설악산에서 방송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울산 바위를 바라보면서 막 갑자기 너무 가고 싶네요. 속초, 양양 막 그런 데 가본 지 얼마나 오래됐나 모르겠습니다. 아, 곤드레 밥에다가 막 그 많은 이 나물들 비벼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기회가 될 때. 아니 이제 한참 뭐 휴가철이니까 아마 내일 또 이 강원도로 떠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너무 신나셨을 것 같아요. 한영의 설악산 1798 안희영님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서연 아빠가 가사를 이렇게 다 기억하고 따라 부르는데 왜 어제 일은 기억이 안 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제 일이요? 오늘 아침 일도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닐까요? 딸은요. 제가 화를 내면은 아빠 마늘 드세요. 그래요. 화를 내는 제가 곰 같아 보인대요. 마늘 먹고 사람 되라고요. 아유 따님도 참 아주 센스 있고 귀엽네요. 우리 서연 아빠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6: Good Music Station. CBS FM.

윤명한님 청해주신 이문세 소녀. 송무선님도 청해주셨는데, 송무선님은 17km가 아니고 170km 뛰기를 목표로 하신다고요? 170km? 그럼 목동을 기준으로 대전을 훨씬 지나가는 거리고, 저 남서쪽으로는 전주 정도? 그리고, 아, 동쪽으로는 강릉 뭐, 다가선데. 아니, 그렇게 뛰세요. 항상 뛸 때.

는 행복한 동행과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뛸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170km를 와 목표로 한데 대단하신데요. 그럴 때 이재용 유혹 같은 노래를 들으면은 훨씬 힘이 나시겠죠. 근데 170km라는 숫자를 정한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한 거 있죠. 송무선님 대단하십니다. 또 송창식 우리는 0904-7549번으로도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 뚜벅이님이 하루하루가 익어가듯이 내 삶도 채우고 비우고 계절 따라 그렇게 익어갑니다. 지금껏 좋은 인연으로 살아왔기에 나의 삶도 후회 없도록 익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멋진 얘기입니다. 그럼요. 후회 없이 삶을 마무리한다는 건 모두가 바라는 그런 바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꼭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또 재숙님이 아휴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며칠 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 너무 더워서 집이 5성급 호텔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찰 둘러본 사진도 보내고 그러셨는데 아이고 여기저기 산도 가고 계곡에 발도 담고 했는데 와보니 집이 최고네요 하면서 글을 주셨어요. 그렇죠. 어른이 그렇게 힘들어요. 아이들이 방학했으니 어딘가를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쓰셨습니다. 우리 뚜벅이님, 송무선님, 정재숙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형빈님 0504번으로 정해주신 거 이어집니다. 이한철 슈퍼스타.

음악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해요. 제가 사실 오늘 낮에 부모님 뵈러 가서 벌초도 하고 막 거의 실신 상태였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아까 온열 질환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은 아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거의 기다시피 해서 방송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샤워하고 막 방송 준비하고 들어왔는데도 힘이 없었는데 문관철 오페라 할 텐데 오페라 오페라 오페라 랄랄랄라 막 그래서 아까 다 죽어가던 애 맞아? 막 그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음악 정말 위대합니다. 문관철 오페라 또 유정님 7488번으로 딱따구리 양상불의 지울 수 없는 사랑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또 김동률 사랑한다는 말 너무 멋진 곡이죠. 수정님 금단님 청해 주셨고 이한철 슈퍼스타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무선님 얘기에서 170km를 어떻게 뛴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170km라고 생각을 하셨나 했더니 지난달은 6월이라서 160km였군요. 7월은 7월이라 170km. 이제 8월이 되면 180km가 목표랍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매일 뛴다 쳤을 때 160km는 하루에 5.3km를 뛰신 거고요. 매일. 그다음에 이제 170km가 되면서 5.6. 이제 8월이 되면 6km를 뛰시는 거예요. 대단한 의지십니다. 존경합니다. 무선님. 이 음악에 맞춰서 뛰기 힘드실 것이면 그냥 감상하세요. 애숙님, 미림님이 청해 주신 곡이에요. 영사운드 등불.

0: 1038-0676번으로 정해주신 김광석 잊혀지는 것, 또 영사운드 등불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보름달 너무 이쁘다고 별빛지은님, 경실님, 또 착한 영우님, 오드리님, 저도 끝나고 가면서 하늘 한번 다시 볼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떡볶이 하면 하하임.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사이버대학교.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8: 더도요, 열을 두면, 정확히 열을 두면 입춥니다. 위안 받으시고요. 끝곡은 덧마루, 길 잃은 친구에게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성윤님 청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협계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창문을 열어도 선풍기를 틀어도 좀처럼 밤의 열기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위 때문에 밤새 뒤척였다는 분들이 많죠. 가만히 누워있자니 잠은 오지 않고 자꾸만 생각이 또렷해지는 밤입니다. 그런데 이 뒤척이는 밤을 문득 다르게 바라보고도 싶어요. 미뤄둔 책상을 정리하고 엉켜있던 생각을 하나씩 풀어보는 뜻밖의 여유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오래 깨어있으면 안 되겠죠.

내일을 위해 채워둘 에너지도 필요하니까요. 음악으로 하루의 열기를 달래다가 오늘은 편안한 꿀잠에 드시기를 미리 바라보네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7월 28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바버레츠가 부르는 한여름밤의 꿈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또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네요. 요즘 밤잠은 잘 주무시나요? 선풍기 타이머를 한두 시간 맞춰놓고 잠이 들었다가도 더위 때문에 중간에 깬다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럴 때 낮 동안 어수선했던 생각을 잠깐 정리하는 것까진 좋지만 무심코 이제 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잠이 완전히 달아나서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지니까요. 네, 밤잠이 깊이 들지 않을 때 혹은 자다가 문득 깼을 때 어떻게 다시 잠을 청하시는지 우리 꿈은 가족들의 노하우도 궁금한 밤이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실사이버대에서 쑥 실력자 나의 꿈을 쑥 실력 발휘 쏴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프로.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 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푸른 하늘 꿈에서 본 거리 동물원 해화동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인지 병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더위를 많이 안 타서 아직도 바람막이를 입고 다닙니다. 아직 제 방은 에어컨도 개점 휴업이네요. 0702님, 추위는 많이 타시나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날씨에 바람막이라. 유독 더위 안 타시고 추위 많이 타시는 그런 체질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에어컨은 그럼 언제 켜시나요? 켜시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자다가 깼을 때 다시 잠청하기 진짜 힘들어요. 2883님. 그래서 저는 교육방송 TV에서 중고등학생용 수학 강의를 틀어놓고 누워서 시청합니다. 잠이 솔솔 와요. 가끔 너튜브 같은 데 보면 수면 유도용 무슨 뭐 우주에 관한 이야기 뭐 3시간짜리 틀어놓고 주무신다는 분도 계시고 하던데 각자 다들 비법이 있으신 것 같네요. 더위를 피해서 동생이랑 찜질방으로 피서 다녀왔어요. 온천 목욕탕은 가봤는데 찜질방은 처음이거든요. 식혜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그 말을 이해했어요. 완전 꿀맛입니다. 종종 가야겠어요. 8887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허각 정은지가 부릅니다. 바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진다. 어릴 때 자주 듣던 말이다. 요즘 부모님 방에서 새벽마다 작은 기척이 들린다. 새벽 3시, 4시. 냉장고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컵에 물 따르는 소리. 슬리퍼가 바닥을 끄는 소리. 화장실 문이 여닫히는 소리까지.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실까 생각하며 잠을 많이 주무셔야 해요 하는 당연한 잔소리만 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도 새벽에 자주 눈이 떠진다. 예전엔 머리만 대면 아침까지 곧장 꿈나라였는데 요즘은 자다 깨다 하는 일이 계절과 상관없이 반복된다. 나도 잠이 없어지는 나이에 조금 가까워진 걸까.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은 조금씩 줄고 깊은 잠보다 얕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 10년이 지날 때마다 수면 시간이 평균 27분가량 줄어들었다는데 여기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영향도 있다고 했다. 물론 잠이 짧아지는 이유를 다 호르몬 탓으로 돌릴 순 없겠지만 시골 어르신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쐬고 텃밭에 잡초를 뽑으시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였다. 밤의 끝자락에서 한밤중 집안을 천천히 오가는 부모님의 발소리를 가만히 듣는다. 나 역시 그 발소리를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야 그 소리에 담긴 잠과 세월을 조금, 아주 조금 알 것도 같다.

주신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아이유였습니다. 무릎.

0: 오늘은 수업이 일찍 끝나 퇴근도 빨랐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니 싱크대에 설거지 거리가 거짓말 좀 못해서 백두산처럼 쌓여 있는 거 있죠? 그냥 산도 아니고 백두산 구체적이네요.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설거지를 싫어하진 않는다는 것. 치우고 나서 깔끔해진 주방을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에어컨을 종일 틀어놓고 사는데도 주방 쪽은 좀 더워서 땀을 좀 뻘뻘 흘리긴 했지만 샤워까지 끝내고 뽀송하게 꾸무무로 출첵합니다. 선아님 잘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곡이었어요. 4798번으로 정해주신 영턱스 클럽의 정, GOD의 애수,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베이비복스였습니다. 킬러.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1821번으로 보내셨네요. 허디 의욕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저는 늘 파이팅 넘치는 사람인데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늘어져요. 이런 제가 싫어요. 파이팅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딱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요. 더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더운데 습하면서 더우면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마음이 들죠. 어떻게 꿈의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기분을 환기시키고 싶은데, 시켜드리고 싶은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8520번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운전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한때는 제 삶의 일부 같았던 꿈음인데 일상에 지어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이석강님이 청해 주셨어요. 나비효과의 첫사랑.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 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 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지금 자연은
1: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춘기로 엄마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았던 딸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철이 들어 이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네요. 아이 기다리며 꿈은 듣고 있습니다. 행복한 밤이라고 909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는 미소천사님이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이제 방에 들어왔어요. 내일 둘째 언니와 여동생이 온다고 해서 집 청소랑 여기저기 정리했더니 벌써 이 시간. 낮엔 너무 더워서 시장에 다녀왔는데 옷이 땀에 젖을 정도였어요. 엄마가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하셨는데 반가우면서도 조금 힘들었네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제목은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자꾸 불러 나도 모르게 부르는 노래 신청합니다. 네, 그게 제목이에요. 갑자기. 잘 들으셨나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꿈과 음악 사이의 2부 문을 열어봤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0: 참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Good Music Station. CBS FM.

저는 포천에서 강남역 가는 3600번 이재원 기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마지막 운행하고 계실 것 같은데 끝까지 안전운행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여기 또 포천 또 보내신 분 계세요. 2069님. 포천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트랙터 기사입니다. 지금 출발하는데 힘내라고 기운 좀 팍팍 넣어주시죠. 힘내세요. 음악이 조금 힘을 드렸을지 모르겠네요. 늦은 밤부터 이제 새벽까지 쭉 오전까지 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정말 많으시죠.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세 곡이었어요. 특공님 편의점에서 듣습니다. 김건모의 서울의 달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전해드렸고요.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김범수의 나타나였어요. KJS3382님 오랜만에 꿈꿈에 왔습니다. 꿈꿈은 들을 때마다 펜을 잡게 만드네요. 뭔가 노트에 적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일기를 쓰듯이 글을 남겨봐요. 오늘 아침에 대학생 아들 방문을 열어봤더니 한숨도 못 잔 얼굴이더라고요. 안 잤냐고 물으니 졸업하고 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잤다고 하네요. 힘든 일도 마다않고 잘하는 아들이라 걱정을 따로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니 좀 마음이 무겁네요. 하루하루 아무 일 없는 소소한 행복을 되새기며 감사하면 되겠죠. 아무렇지 않게. 우리 꾸모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이것도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으면 해요. 배우는 또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생각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걸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저도 응원 드릴게요. 이 노래는 0707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 노래는 3305번으로도 청해 주셨어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네, 노래 주야님이 청해 주셨어요. 항암치료 잘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잔나비의 노래였습니다.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헤이즈의 해픈 우연, 에픽하이 피처링 융진 러브러브러브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0792번으로 보내셨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데 얼마 전 매장을 서울로 옮긴 후 10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대에 퇴근을 하게 됐어요. 정류장에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곤 하는데 그때마다 그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항상 아 선곡 참 좋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 빵 사면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CBS 라디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찾아서 들으며 귀가 중입니다. 빵집 사장님 말씀이 다른 손님들도 다 노래 좋다고 많이들 물어본다 하시더라고요. 나름 라디오 퀴즈로 정말 매일매일 언니들과 함께 방바닥에 엎드려 라디오를 끼고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라디오가 멀어져서 이제는 언제 들었던 게 마지막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치만 이제는 퇴근길이 더 기다려질 것 같기도 해요. 좋은 음악 더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빵집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매일 그 앞에서 틀어놓으셔서 이런 식으로 또 듣게 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라디오 퀴즈라는 오래된 그 이제는 잘 부르지 않는 그 단어가 굉장히 친숙하고 반갑게 다가오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딸이랑 냉면 맛집 줄 서서 점심을 먹고 또 근사한 카페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사한 지 한 달이 되어가요. 제가 이제 마음을 느긋하게 쉴 줄 아는구나 싶었습니다. 0842님, 행복한 일상을 함께해 준 딸이 참 고마운 밤이에요. 유연석의 음성입니다. 너에게.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3: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부드러운 햇살이.
5: 꿈과 음악 사이 오늘 마지막 곡은 저희 꿈음 일부 로고송을 부른 가수 최영화님의 곡으로 준비했어요. 노래 로고송 나갈 때마다 이 목소리 누구냐고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첫 앨범이 나왔네요. 최영화는 시작 없는 끝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허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못

0: 땅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7: 서울. 카티 프로 시작!

0: 프로.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곡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나 자신도 놀랐다. 소설이나 영화가 시작될 때 이런 작가의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자신감이 대단한데 싶기도 하고, 오, 진짜 재밌나 보다. 기대감이 커질 것 같은데요. 일본 추리소설의 대가인 히가시노 게이고는 실제로 질풍론도 서문에 자필로 이렇게 적어서 화제였어요. 이런 기대 덕분일까요? 소설은 일주일 만에 100만 부를 돌파하고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내에도 팬이 많죠? 이름이 곧 장르였던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안타깝게도 팬들의 곁을 떠나서 애도의 마음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만 해도 30편이 넘는데요.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매번 신선한 재미와 놀라움을 선물한 작가에게 감사한 마음도 전해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1001일인가요? 와, 1001을 넘겼네요. 1001일째 최강희의 영화음악 첫 곡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한국 영화였죠. 한석규, 손예진 주연의 백야행, 하얀 어둠 속을 걷다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타락천사. 어제 언론에서 일제히 히가시노 게이고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어요. 향년 68세, 암투병 끝에 팬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네, 용의자 X의 현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비밀, 방황하는 칼날, 여러분 보신 작품 있으신가요? 네, 보지는 못했어도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게다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큰 사랑을 받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펜을 놓지 않아서 다음 달에 마지막 작품인 106번째 소설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프랑지파니님, 히가시노 게이고님, 100살까지 다작하실 줄 알았는데 라고. 나비0702님, 이름이 곧 장르, 멋진 표현이네요. 짱바님, 히가시노 게이고님 책 좋아했는데, 아, 정말요? 포레스트님, 유난히 한국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히가시노 게이고였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랑 받았었는데요. 너무나 모두 재밌는 작품들이죠. 영화도 드라마도 소설도 엄지척입니다. 오초의 법칙님. 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민 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음악들이 웅장하네요. 뭐랄까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셨네요. 곽태호님. 네. 두 곡 들으셨죠? 브래드 피트 주연의 대서사극 트로이 엔딩 크레딧을 장식한 곡이에요. 조시 그로반의 리멤버, 영화음악의 거장 제임스 오너 작품입니다. 앞서 들은 곡은 화제작 오디세이 중에서 Let's Go Home이었어요. 오디세이 OST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흔을 갓 넘긴 젊은 천재작곡가 루드비히 고라손의 작품입니다. 그동안 블랙팬서, 오펜하이머에 이어서 시너스까지 총 3번의 아카데미 음악상을 거머쥐며 일찍이 거장의 반열에 올랐어요. 아, 참 부럽고 멋있고 시작부터 막 히가시노 게이고 막 내 거를 쓰면서 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니 막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아, 참 그 자존감과 천재성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아, 그 느낌은 어떨까? 아, 엄청 짜릿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저도 없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계속 그렇게 증명받고 인정받고 하다 보면 느낌이 어떨까 생각도 들면서 또 반대의 기분을 못 느껴봤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와중에 5380님 안녕하세요 최강희님 듣기만 하고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 문자 보내봅니다. 감수성이 예뻤던 시절에 감동 있게 본 영화 눈물나게 듣고 싶어 문자 띄웁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영화가 생각나셨나 보다. 그리고 영화 음악을 찾아주셨네요. 듣고 싶으셔서. 라스트 코

콘서트네요. 최강희님도 이 영화 찾아보시면 심장이 시리실 겁니다. 40년 전, 저 50년 전, 네, 눈물 흘리며 보았던 영화 음악인데 들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신청곡인지는 몰라서 그냥 이 메시지가 너무 곱다고 해야 되나?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통해서 딱 읽었는데,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사연 소개 끝나고 바로 들려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네. 강디, 저 어제 호프 보고 왔어요. 앞부분에 사람이 너무 안 나와서 약간 지루하나 싶었는데 추격신부터 막 미친 듯이 몰아쳐서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모니에 로망님. 그러시군요. 부산인데요. 이번 장마에 비도 안 오고 너무 덥습니다. 그렇게 더워요? 3472님.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대구 갔다 왔는데 며칠 전에 너무 덥다고 정말 숨 막히게 덥다고 하더라고요. 남쪽 지역 계신 분들은 더 더위에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봄투봄님, 어제 천일의 설렘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네, 저도 어저께 엄청 설레고, 심지어 저 어저께 이거 끝나고 저녁 때, 오후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어서 집중력이 약간 떨어졌다가, 저녁쯤에 그 버스에서 이게 손편지를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 후기 같은 거 읽어보면서 저 버스에서 울었다요. 네. 감동이 돼서, 네. 천일의 설렘이 여전히 남아 계시다고. 그래서 어제 버스에서의 기억이 저도 탁 스쳐 지나가네요. 4207님, 강디, 오늘부터 우리 하루예요. 천일도 소중하지만 천일일인 오늘도 소중하네요. 우리 2000일 되는 날까지 계속 행복하자고요. 네, 그때까지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요. 약속. 4833님, 요즘 저는 3년 전 방송을 다시 듣고 있어요. 어떡해요? 녹음하셨었나 보다. 그럼 제가 꼭 시간여행자가 된 기분이 드는 거 있죠? 가끔 저의 사연이 나오면 내가 3년 전 이랬구나. 그땐 이 영화가 개봉했었지 하면서요. 희노애락을 같이 한 최영음, 저에겐 정말 소중한 방송이에요. 항상 우리 쭉 같이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방송을... 저희 방송은 CBS 또 라디오 녹음이 되잖아요. 녹음 버튼 있잖아요. 그래서 들으셨구나. 맞아, 그 기능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이쁜 말들 듣고 살 만큼 나약해서 나에게 이 방송을 주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 하나같이 너무 글들도 아름답고 예쁘고 또 서로 응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5380님 신청곡 듣고 가시죠. 라스트 콘서트 중에서 스텔라를 위한 협주곡 데디카토 아우나 스텔라.

네, 5380님 신청곡에 이어서 들으셨던 곡은 남영란님 신청곡 노팅힐 중에서 엘비스 코스텔로 쉬 그리고 헬보이 2 중에서 베리 매닐로우 Can't Smile Without You 였습니다. 네, 9912님 딸이 출산을 해서 다녀왔어요. 선물 같은 손주 얼굴 보니 요기조기 닮은 게 어찌나 신기하던지요. 출산 후 몸이 아픈데도 아이 보며 웃는 딸을 보면 30년

마음속으로는 수다를 더 많이 떤다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다 떨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끼리만 노시지 마시고 저한테 많이 던져주셔야 합니다. 0478님, 남편이랑 땅끝마을 해남으로 여름휴가 가는 중인데 길이 많이 밀려요. 그래도 강희님 방송 듣고 가니 정말 평화로워요. 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저도 땅끝마을 해남 갔다 온 적 있었는데 이제 몇십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드라마 할 때 네, 특집으로 네, 여기서부터 막 돈 한 푼 없이 돈을 벌어서 가는 여행으로 해남까지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엄청 많이 남더라고요. 네, 해남 측 그렇게 여행해보는 거 요즘 같은 땐 힘들겠죠? 힘들겠죠, 여러분? 어떤 거냐면 돈을 예를 들어 20만 원 정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해남까지. 숙박비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돈을 중간에 제가 벌어야 되잖아요. 네, 뭐 이렇게 농사도 도와주고 하면서 돈 벌고 또 버스비 벌어서 타고 또 어르신들 도와주고 또 돈 벌고 아르바이트해서 또 밥 사 먹고 이렇게 해서 해남까지 갔다 오는 걸 찍었는데 아, 되게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0478님도 남편분이랑 고된 여행 아니고 뭐 편안한 여행으로 아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예매권 드립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들의 분노에 맞서 싸우는 대서사시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시원한 바닷가로 모시겠습니다. 러브 앤 머시 중에서 더 비치 보이스, 썰핀 USA, 그리고 라밤바 중에서 로스 로버스, 라밤바.

네, 라밤마까지 들으셨습니다. 내일 개봉이죠. 스파이더맨 얘기도 많이 하시네요. 와, 재밌는 영화 요새 진짜 참 많이 개봉하네요. 라큐님, 저도 내일 스파이더맨 4DX로 예약해놨는데 기대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부러워라. 부럽네요. 오늘더님, 드디어 내일 스파이더맨 개봉하네요. 너무 신나요. 히어로 중 스파이더맨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너무 궁금한데요? 왜요? 왜일까요? 차 이렇게 거미줄 뽑는 게 멋있나? 궁금한데요? 또박이님, 호프 촬영지도 요즘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호프를 찍은 촬영 장소도 맞아요. 해남이라고 하죠? 해남군 북창명면 남착마을 일대를 60, 70년대 물씬 풍기는 마을로 꾸며서 요즘 화제라고. 네. 참고로 그 숲에서 펼쳐지는 추격전은 해남이 아니라 네, 루마니아 숲입니다. 네.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갈까요? 드라마 멋진 신세계 중에 한 곡 들을까 봐요. 영케이의 다시 돌아온 계절.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더위를 잊게 해준 한 시간 즐거웠어요. 장정희님. 네, 저도요. 네, 오늘의 끝곡입니다. 로맨틱 홀리데이 중에서 이모션스의 베스트 오브 마이 러브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1715년경에 작곡됐지만 200년이 훨씬 지난 1939년에야 세상의 빛을 본 작품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음악학자였던 알프레도 카셀라가 이 작품을 발견했는데요. 그는 비발디 음악의 부흥을 이끈 핵심 인물이죠. 이 사람에 의해 널리 알려진 음악이 바로 비발디의 글로리아입니다. 비발디의 성악 종교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곡인데요. 비발디가 남긴 곡들 가운데 대부분은 유럽 전역의 부유한 음악 애호가들 위해 그리고 베네치아의 유명한 여성 고아원이자 음악 교육기관인 피에타 음악원을 위해 작곡됐습니다. 비발디가 피에타 음악원의 합창장을 맡아 엄청난 창작 활동을 펼치자 피에타 이사회는 보너스까지 지급했다고 합니다. 피에타 이사회의 지원과 격려로 완성된 작품 가운데 하나인 글로리아는 힘차게 솟아오르는 트럼펫과 현악의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로 시작하죠. 이어지는 합창은 마치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듯한 벅찬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 사람들이 신에게 바치던 찬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300년의 시간을 거슬러 벅찬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두 번째 날의 첫 곡은 비발디의 글로리아로 시작하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비발디의 글로리아 디주앙조 리움번호 589 가운데 첫 번째 곡 하늘 높은 곳의 영광. 네빌 마리너가 주연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 두 번째 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바흐와 헨델의 음악으로 바로크 시대로 떠나봤고요. 오늘 1부는 비발디와 바로크의 거장들, 또 2부는 고전주의의 시작, 이렇게 하이든의 곡으로 또 출발할 건데요. 첫 곡으로 만나본 작곡가 비발디는 붉은 머리의 사제로도 알려져 있죠. 어릴 때부터 지병으로 몸이 약해서 정식으로 미사를 집전하기 어려웠고, 대신 베네치아의 고아원이자 음악교육기관인 피에타 음악원에서 버려진 소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때 완성한 글로리아는 비발디의 성숙한 작곡 양식과 함께 후기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의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비발디의 작품으로 시작한 여름방학 특집 두 번째 날 1부 비발디와 바로크의 거장들, 그리고 하이든으로 출발할 2부 고전주의의 시작까지 오늘 두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발디의 기타 협주곡 D장조 리움번호 9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에드와르도 페르난데스의 기타, 조지 존 말콤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요, 원래 류트와 현악기를 위한 곡으로 작곡되었었는데 오늘날에는 기타로 편곡되어서 더 자주 연주됩니다. 2악장 라르고는 평화롭고 서정적인 성격으로 잔잔한 현악의 반주로 독주악기가 그리는 선율은 마치 물 위에 비친 달빛처럼 고요하고 정갈합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악장인데요. 비발디의 다양한 작곡 스펙트럼을 엿볼 수가 있죠.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자, 비발디 하면 또 이 곡 빼놓을 수가 없죠. 아마 비발디를 상징하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바이올린 협주곡 4개입니다. 봄.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는 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요. 이 사계는 각 계절을 묘사하는 소네트를 바탕으로 작곡된 표제음악입니다. 비발디가 직접 시를 지었다는 설도 전해지는데요. 이 봄 1악장은 새들의 지저귐과 시냇물의 흐름, 또 봄날의 천둥 번개까지 생생하게 그려낸 바로 그 표제음악의 그야말로 걸작이죠. 밝고 경쾌한 리토르넬로 주제가 곡 전체를 이끄는 가운데 바이올린 독주가 새소리를 모방하는 트릴과 또 짧은 음영들을 자유롭게 펼쳐내면서 계절의 생동감을 청각적으로 재현하는 그런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펠릭스 하이웨이 바이올린과 이무지치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비발디 하면 떠오르는 음악들은 너무 많죠. 이 4개도 그랬고요. 또이 비발디의 칸타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우리도 방송에서 자주 함께 들었던 칸타타인데요. 이 비발디가 남긴 종교 모테트 가운데 소프라노 독창을 위한 서정적이고 명상적인 선율 속에 세상의 혼란과 대비되는 신앙적인 위안을 담고 있는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가사에서 노래하는 세속적 불안과 대조적으로 음악 자체는 시종일관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유지하는데요. 이는 신앙 안에서 찾는 평화를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 알렐루야에서는 기교적인 콜로라투라가 화려하게 펼쳐지면서 곡 전체의 생동감을 더하는데요. 이 곡을 소프라노 엠마 컬크비의 노래 그리고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이끄는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비발디의 칸타타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리음번호 630 가운데 동명의 첫 번째 곡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에마 컬크비의 노래 그리고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두 번째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는 비발디와 바로크의 거장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바흐 헨델에 이어서 또 여러 바로크 음악가들 만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만나실 작곡가는 도메니코 스칼라티, 다시 이탈리안 바로크입니다. 스칼라티는 사실 건반악기를 하는 피아니스트에게도 아주아주 중요한 작곡가인데요. 수많은 건반 소나타를 썼습니다. 555곡에 이르는 건반 소나타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곡 골라봤는데 참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명곡이 많아서. 근데 이 곡은 짧은 단악장 안에 애수어린 선율과 섬세한 화성 변화를 담아낸 아주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는 피아노로 연주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피아노로 연주하는데 사실 전 스칼라티의 피아노 소나타, 이 건반 소나타를 피아노로 칠 때마다 오늘날의 피아노는 정말 다양한 음색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졌는데 마치 악기가 얼마나 앞으로 발달할지를 예측하고 쓴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다색적인 표현이 가능한 그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겼거든요. 스페인 궁정에서 또 오랜 세월 활동한 이 스칼라티는 이베리아 민속음악의 색채가 곳곳에 이렇게 짙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느린 템포 속에서도 반복되는 리듬형이 또 은근한 긴장감을 자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스칼라티의 건반 소나타 F단조 안단테 모데라토 존 브라우닝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메니코 스칼라티의 키보드 소나타 F단조 작품 번호 466 안단테 모데라토 존 브라우닝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실 작곡가는 파헬벨입니다. 뭐 워낙에 유명한 카논 여러 또 편곡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인데요. 이 반복되는 저음 이걸 바소 오스티나토라고 하는데 그 반복되는 저음 위에 세 대의 바이올린이 돌림 노래처럼 선율을 쌓아올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단순한 8개의 음이 곡 전체를 지탱하는 또 저음 진행 아주 인상적인데요. 작곡 당시에는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로 오랜 세월 그냥 악보 속에 묻혀있던 작품인데요. 20세기 이후에 재발견되어서 오늘날 가장 널리 사랑받는 바로크 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음악으로도 또 쓰이고 있는데요. 자, 들으시면 아, 이 곡하고 당연히 아실 거예요. 파헬벨의 카논, 에토레 스트라타가 지휘하는 바로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파헬벨의 카논 보내드렸습니다. 에트레 스트라타가 지휘하는 바로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특집의 제목이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인데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300년이 넘은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많은 것이 달랐겠어요. 감성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그 음악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이렇게 공감하고 또 감동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클래식 음악의 그 시간을 거스르는 그런 위대한 힘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실 작곡가는 장 바티스트 릴리라는 작곡가예요. 이탈리아 태생이지만 프랑스로 귀화해서 루이 14세의 총애를 받으면서 프랑스 궁정음악을 지배했던 작곡가입니다. 릴리의 작품 가운데 디베르티스망 골라봤는데요. 이 파사칼리아 특유의 반복 저음 위에 또 화려한 변주를 쌓아가는 프랑스 바로크 발레 음악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오페라 아르미드의 발레 장면에 삽입되었던 이 곡은 궁정의 화려한 무도회를 연상시키는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관현악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자, 디베르티스망 제3에서 5번 아르미드의 파사카유 듣겠습니다. 지스발트 카위건이 주의하는 라 푸틴 방드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장 바티스트 릴리의 디벨티스멍 3번에서 5번 아르미드의 바삭가유 보내드렸습니다. 디스발트 카이커니 주연은 라프티트 방드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프랑스 바로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죠. 장 필립 라모입니다. 라모의 마지막 오페라 레 보레아드 골라봤는데요. 이 곡을 특별한 버전으로 좀 선택해봤어요. 비킹그루 올라프손이 피아노로 편곡해서 직접 연주한 버전인데요. 이 곡은요. 완성되고도 생전에 무대에 오르지 못한 채 오랫동안 잊혀있던 작품입니다. 초연은 라모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도 더 지나서 20세기 후반에야 이루어졌어요. 뭐 상상도 못했겠죠. 이걸 아이슬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비킹그루 올라프손이 피아노로 편곡해서 아주 담백하면서도 신비로운 색채로 새롭게 조명했는데요. 원곡의 관현악적 화려함 대신에 건반 위에서 절제된 서정석으로 곡의 또 다른 매력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오래된 음악이 현대의 음악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필립 라모의 오페라 레 보레아드를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피아노 편곡 그리고 직접 연주하는 음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장필립 라모의 시간과 예술 보내드렸습니다. 위킹그루 올랍손의 피아노 연주 또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작품입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라폴리아 준비했는데요. 라폴리아는 오래된 포르투갈의 춤곡 선율을 바탕으로 한 변주곡 형식입니다. 코렐리 이전부터 코렐리 이후까지 뭐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등 수많은 작곡가들이 즐겨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주제 선율이 변주를 거듭할수록 점점 화려해지는 구성으로 코렐리의 손을 거치면서 바이올린 기교와 극적인 감정 표현이 절정에 이르는 바로크 명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12번 D단조 라폴리아,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하이든의 성악과 키보드를 위한 목가 영국 가곡집 중에서 My Mother Beats Me By My Hair 엄마는 내 머리를 묶으라고 말씀하셔 보내드렸습니다. 메초 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 이 노래와 멜빈 탄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는데요. 이 곡은 만년의 하이든이 두 차례에 걸친 영국 방문 시절에 작곡한 가곡입니다.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따주면서 나눈 다정한 대화를 소박하고 목가적인 선율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당시 영국에서 유행하던 칸소네타, 켄저네타 형식을 빌려온 곡인데요. 소박한 가사와 대비되는 또 섬세한 그 건반 파트가 인상적이고요. 고전과 낭만의 경계에선

하이든의 서정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 두 번째 날 2부는 고전주의의 시작이란 주제로 문을 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이즈네 현악 사중주 디장주 종달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스메타나 콰르텟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악장에서 이 제 1바이올린이 종달새의 지저귐처럼 높이 비상하는 선율을 노래하면서 종달새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이든이 현악 사중주라는 장르 자체를 정립해 나가던 그 원숙기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개의 악기가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듯이 선율을 주고받는 고전주의 신뢰악의 이상적인 균형미를 보여줍니다. 사실 현악 사중주는 지금까지도 가장 이상적인 신뢰악 앙상블의 구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작곡가들이 이 현악 사중주 곡을 많이 썼죠. 스트링 콜텟, 바이올린 두 명,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그리고 비올라, 첼로 이렇게 이루어진 구성인데요. 이 하이든이 이 종달새 등 이 현악 사중주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그 스트링 콜텟을 거의 정립시킨 그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이든 하면 뭐 우리가 당연히 현악 사중주도 그렇지만 교향곡 뭐 빼놓을 수가 없죠.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잖아요. 말도 안 되게 많은 교향곡을 썼어요. 그냥 밥 먹고 심심하면 교향곡 하나씩 쓴 것 같습니다. 교향곡 101번 말이 됩니까? 뭐 베토벤이 9개의 교향곡을 남겼잖아요. 그것도 사실 많이 남긴 건데 101번 디장조 시계 듣습니다. 2악장 안단테 준비했고요. 이 2악장에서 목관과 현이 만들어내는 규칙적 리듬 뜸뜸뜸뜸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게 시계추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연상시켜서 시계라는 그런 별칭을 얻었습니다. 하이든이 런던 청중을 사로잡기 위해서 작곡한 이른바 런던 교향곡 12곡 가운데 하나로 재치와 우아함이 공존하는 가운데 또 갑작스러운 다이나믹 변화로 청중을 놀라게 하는 하이든 특유의 유머 감각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하이든의 교향곡 101번 디장조 시계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에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요셉 하이든의 교향곡 101번 디장조 시계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콜린 데이비스가 주연한 로열 콘서트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작품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이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갖죠. 이 고전시대 빈 고전 3인방 하이든과 모차르트 베이토벤 중에서 이 첼로 협주곡을 솔로 악기 로 이렇게 작곡한 유일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첼리스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레파토리이고 또 소중한 작곡가가 하이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요, 오늘날에는 첼로 협주곡 중에서 뭐 가장 스탠다드한 주요 레파토리로 자리 잡았지만 악보가 아주 오랫동안 소실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961년, 얼마나 최근입니까? 1961년에 프라하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아직도 저는 그 전 첼리스트들이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을 몰랐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해요. 지금 첼리스트들에게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거든요. 자, 그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는 첼로의 낮고 부드러운 음색이 서정적이고 우아한 선율을 그려내면서 뭐 이 재발견된 이후 첼리스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레파토리 중 하나로 자리 잡아서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곡을 장한나의 첼로 주세페 시노폴리가 주연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요셉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장한나의 첼로, 주세페 시누폴리가 주연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두 번째 날 2부 고전주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이든은 뭐 교향곡, 현악 사중주, 그리고 사실 그 건반 소나타도요, 피아노 소나타들 이후에 뭐 베토벤 소나타나 여러 건반 소나타들의 초석이 되는 또 피아노 소나타 작품집도 대단히 다작을 했거든요. 다작이지만 한 작품 한 작품도 굉장히 음악적인 가치가 높고요. 그렇기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중요하게 손꼽히고 있는 거죠. 오라토리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하이든이 만년에 런던에서 헨델의 오라토리오를 접하고 큰 감명을 받아서 작곡한 대표작인데요.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음악으로 그려낸 대작입니다. 이 합창은 창조의 엿새가 끝난 뒤에 하늘이 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장엄한 순간을 그리면서 또 동학 독창과 합창이 웅장하게 교차하고요. 이 절정을 이루는 부분은 오라토리오 전곡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대목입니다. 자,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하늘은 주의 영광을 말하고, 크리스토퍼 호그드가 이끄는 고음악 아카데미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하늘은 주의 영광을 말하고 크리스토퍼 호그드가 주연하는 고음악 아카데미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만나실 작곡가는 글룩입니다. 글룩. 오페라 오르페와 에우르디체. 뭐 이 정령들의 춤. 이 곡은 워낙에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고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도 자주 들었던 곡이죠. 이 오르페오가 저승에서 죽은 아내 에우리디체를 찾아 헤매는 장면에 등장하는 관현악 곡인데요. 플루트 독주가 그려내는 애잔한 선율이 신비롭고 몽환적인 저승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글룩은 이 오페라를 통해 지나치게 기교적으로 흐르던 당대 오페라 양식을 개혁하고자 했고요. 이 곡 역시 화려함보다는 극적인 진실성과 감정 표현을 우선시한 글룩의 개혁 정신이 담긴 대표적인 관현악 곡입니다. 자, 이 곡을 듀크 도빙의 플루트 앤드류 왓킨슨이 지휘하는 시티 오브 런던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정령들의 춤, 듀크 도빙의 플루트, 앤드류 왓킨슨이 지휘하는 시티 오브 런던 심포니아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만나실 작곡가는 보케린입니다. 첼로 명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보케린은 평생 이탈리아를 떠나 스페인 궁정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방대한 실내악 작품을 남겼습니다. 보케린의 이 오늘 들으실 미뉴에서는요. 아주 보케린의 대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아하고 경쾌한 선율이 오늘날까지도 뭐 광고음악이나 영화음악으로 쓰일 만큼 아주 널리 사랑받고 있고요. 하이든과 동시대를 살면서도 자신만의 섬세하고 장식적인 어법을 지켜낸 작곡가로 평가받습니다. 자, 보케린의 현악 오중주 스트링 퀸텟 2장조 가운데 3악장 미뉴엣 보내드립니다.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입니다.

보케레니의 현악 오중주 2장조 가운데 3악장 미뉴엣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클레멘티의 피아노 작품 골라봤습니다. 클레멘티, 이 작곡가 이름은 어떤가요? 익숙하신가요? 좀 생소하신가요? 우리가 피아노 배우면 거의 초반에 치는 소나틴에 있잖아요. 도미도솔솔 도미도솔솔, 이 작품이 바로 클레멘티의 작품입니다. 아주 간단한 어떤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소나티네를 많이 작곡했는데요. 소나티네만 작곡한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소나타들도 많이 있거든요. 피아노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피아노 작품을 많이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또 악보 출판업자라도 활동하면서 초기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한 인물이에요. 그 중에서 피아노 소나타 C장조 3악장 프레스토 골라봤는데요. 이 악장은 화려한 스케일과 명료한 고전주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클레멘티는 젊은 시절 모차르트와 즉흥 연주 대결을 벌인 일화도 유명하고요. 또 훗날 베토벤의 피아노 작법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하워드 셸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자,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잘 즐기셨나요? 내일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음악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클레멘티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천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주님, 사랑하는 이들이 거듭나기를 바라시며 참고 기다리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한참을 알아듣지 못하고 눈을 피하며 머뭇거리던 나약하고 무익한 종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처럼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로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아버지여 이 죄인을 276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이상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모든 것보다 작은 것, 바람이 불면 흩어질 그 먼지 같은 씨앗에 주님은 세상을 감싸는 사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가 531장 김지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백나목의 찬양으로 듣고요. 성남시 여성합창단이 부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김혜영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승동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조병욱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양고래님 샬롬, 은귀비님께서는 어머나 이명희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하고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은혜샘님께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3381 의왕에 사시나 봐요. 어제 새벽에 현대차 건물에서 화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근처였나 봅니다. 사람들 다치지 않아야 할 텐데 저 고약한 냄새 속을 뚫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소방관님들 모두 무사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아파트까지 날아오는 숨막히는 냄새 때문에 잠잘 수가 없어서 딸과 왕송호수로 피난 나와 차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죠. 근데 정말 한밤중이라 근처에서 있었던 이 화재 때문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좋은 예감님께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 속에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고요. 보라미님께서는 아버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심할 거라는데 온 세상이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화재로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셔서 지구를 살려주옵소서. 유럽에는 폭염에 이어서 이제는 또 산불까지 뭐 유럽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 기도드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 찾아 나가야겠습니다. 소망이님께서는 교대 근무하며 듣고 있습니다. 위로가 많이 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샬롬규님께서는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비껴나가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그런 사랑 청해 주셨어요. 뉴클리언스의 그런 사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신예숙님께서 정하신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휴대전화 뒷번호 9943번 출장 때문에 라디오 들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요즘 많이 힘든데 곧 주님이 주시겠죠?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 내가 주인 삼은 주님께서 9943번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내가 주인 삶은 유미선과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계영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명희님께서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2262번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고요. 이어서 이효섭의 음성으로 우리 주 십자가 533장 찬송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9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창세기 35장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있어 참 슬프고 아픈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슬퍼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라헬을 장사 지내고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을 때는 믿었던 장남 루벤이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서 자신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더하여 오랜 시간 떨어졌다 다시 만난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마므레에 장사 지냈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아픔의 인생사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라헬은 죽었지만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열두 아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삭이 마므레에 장사되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소망을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무학교의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의 문은희의 찬양 이번에 보내드리고요. 크루스의 성교합창단의 곡으로 생명의 주여 면류관 이어서 함께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영숙이님,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늘기도 김진아님께서는 다시 입원합니다. 간밤에 염증으로 힘들어 잠을 못 잤네요. 보내주셨는데

더욱더 건강해지셔서 힘차게 퇴원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수이미님께서는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3박 4일 처음으로 국내 선교 다녀왔는데 교회에 첫 발을 디디신 35분의 귀한 영혼이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의미 있는 시간, 감사한 시간을 보내셨나 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현면수님께서는 찬송가를 들으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오직 주님과 함께님 교회 초중등부 2박 3일 십자가 캠프 떠났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여름 수련회이겠죠? 이렇게 십자가 캠프라는 이름을 붙였나요?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행복만땅님, 어제 엄마 그리워하시는 분 사연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렇게 적으셨네요. 왜 엄마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 버튼이 눌리는 걸까요? 엄마가 너무 그리운 새벽입니다. 2009년도에 하늘나라 가신 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립네요. 이제는 그 그리움을 내 사랑하는 아들과의 추억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나도 내 사랑하는 지성이의 엄마이기에 돌아가신 엄마가 내게 주신 사랑처럼 내리사랑으로 내 아들에게 사랑을 전해보는 하루 보내보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행복한 시간 보내셨겠죠?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우체부 아저씨님, 걱정 근심 버리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진영님께서는 출장에 많이 힘들지만 찬양으로 세임었습니다. 주리의 부르심 청해 주셨어요. 그에 앞서서 스태핑님께서 신청하신 김대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보내드릴게요.

잠깐의 흔들림, 되돌아봄, 멈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자기 자신에게 자꾸 묻고 뒤집고 따지는 그 길은 실상 아프고 고프다. 그러나 그 일체가 쌀 한 톨의 양식이었다. 장차 얼마나 자랄지 가늠하기 어려운 겨자씨 한 알이었다.

김기현의 한 톨의 생각, 겨자씨처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천천히 곱씹으며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에 오신 송미영 집사님께서 청하신 나는 비록 약하나 크룩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종미의 음성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하얀 귤꽃님께서 요즘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송이 안 나와요. 예배 시간에는 잘 안 불러서 몰랐던 찬송인데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네요. 요즘에는 잘 안 들려드렸네요.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길. 덕분에 함께합니다. 베스퍼 합창단의 미리암과 여인들이.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베스트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 신예숙님 청하신 포유의 감사해요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음악으로만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에 편안하게 배경음악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좋은 곡들로만 선곡해드릴게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 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 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괜스레 짜증도 많이 생깁니다. 평소라면 웃어넘길 일도 예민하게 느낄 때가 있죠. 이럴수록 서로 말조심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말을 하기 전에는 세 가지 체에 걸러보란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려는 말이 진실인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지, 지금 꼭 필요한 얘기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뜻이죠. 여름을 더 덥게 만드는 건 뜨거운 태양보다 무심하게 툭 던지는 말일지도 몰라요. 배려있는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0: 굿모닝 주디스. 일대에 잠 설치지는 않으셨나요? 7월 29일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오늘 첫 곡은 로네츠의 Be My Baby 들으셨습니다. 1444님이 윤주님 저요 오늘 내일 휴가예요. 오늘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놀러 나왔어요. 야호 신나다. 이런 1444님께 아 이제 좋은 날 끝났네요. 휴가 지나면 무슨 낙으로 사시나 뭐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죠. 배려 있는 어머 휴가세요. 너무 축하드려요. 뭐 하면서 노실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다정하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름은 괜히 예민해질 수 있는 계절이니까요. 휴가 즐겁게 잘 다녀오세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잘.

0: 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동나비엔.
2: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6: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Yeah.

풍경소리님께서 나도 불러봐야지. 주디, 주디, 주디 사랑해요. 날마다 좋은 음악 배달해줘서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런 유행어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I love you, you love me, only you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사랑합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스웨이, 그 전에 로비 윌리엄스의 Beyond the Sea 들으셨습니다. 1936님, 10살, 8살 두 아들이 연달아 수족구에 걸려서 이제 좀 나아지나 했는데 결국에 10개월 된 셋째 딸까지 어젯밤부터 열이 나서 해열제로도 열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병원 가는 길에 위로받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지금 병원이 10시간은 아닌데 응급실 가시나 봐요. 얼마나 열이 많이 나면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수족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쵸. 집안에 한 명만 걸리면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엔 이렇게 돌면서 한 번씩 다 고생을 하더라고요. 1936님, 병원 가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열도 잡히고 괜찮아질 겁니다. 잘 다녀오세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자,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가운 뉴스는 아닌데요. 올해 네. 열대야가 신기록 세웠다면서요?
1: 네, 아직 8월이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7.8일로 나타나면서 기상관측일에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요. 종전 최고 기록인 1994년 7위를 뛰어넘는 기록이고요. 이렇게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아침부터 출발하는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낮에는 어김없이 폭염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아, 문제는 더위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건데.
1: 네.
0: 부디 이런 더위로 인한 신기록은 더 이상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기록 싫어요.
1: 네.
0: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1: 네, 뜨거운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갈수록 폭염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주의보에서 경보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경남 창녕과 의령 양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경북 고령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고 대구와 진주 37도, 강릉 36, 청주와 전주 35, 서울과 춘천도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햇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온열 질환에 대한 철저하고 꾸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또 오늘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26.3도, 부산 28.9도, 광주 26.8도, 대구는 28.5도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러버보이의 Walking for the Weekend 8178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 5395님께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인 아침 7시 27분 지나고 있어요. 엄미춘님께서 파주에서 듣고 계신데요. 5시에 강아지랑 산책 나왔는데 어머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하네요. 산책하고 들어가는 중인데요. 바람이 시원합니다. 파주는 바람이 시원하대요. 해피봉봉님, 굿모닝 주디. 오늘 아침 고양시 행신동은 선선하네요. 페르시아님도 안양은 시원한데요? 그래요? 이상하네? 어? 왜 시원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주디스 사연 보면서 드는 거죠. 여름 더위 막 싫다. 아, 너무 더운 거 싫다. 싫다 하면서도 더위에 또 익숙해졌나 봐요. 시원하다 하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시원하지? 이러고 있었답니다. 분명히 기온이 오를 거예요. 무섭게 조금 지나면 기온이 오르겠지만 이 아침에 잠깐의 선선함 즐기면 되지 않을까요? 선선하다. 아, 좋다. 이렇게 마음껏 즐기면서 출근하시거나 산책하시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임스 블런트 You are beautiful 4105님 신청곡이고요. 대니얼 파우터의 Bad Day 이어집니다.

음악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바로 그 노래. 오늘을 위한 맞춤 선곡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엄정화의 페스티벌입니다. 신나는 리듬과 희망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활기찬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더위에 지쳐있을 때 꼭 필요한 노래인데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다음에 착 붙는 노래

출근길 신납니다. 7418님. 아 진짜 시원해지는 것 같고 좋네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엄정화의 페스티벌이었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초코아이미님께서 그 시절 시원한 음악하면 떠오르는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하셨고요. 박순영님, 여름에 힘이 넘쳐나게 해주는 곡이죠. 우리 애들 어렸을 적에 용인에 있는 그 캐리비안 땡땡 워터파크에서 직접 공연을 봤습니다. 강원래 씨가 우리 애들이랑 다정하게 사진도 찍어주셨답니다. 그 사진 아직도 집에 있어요. 와, 너무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시네요 이 노래. 정말 많은 분들이 꿍따리 샤바라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초코아이미님, 박순영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7594님 신청하셨어요. 앤마리 2002.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있는 아침, 크리스티 버그의 Here is your paradise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전문가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코. 일본 규슈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대형 쇼핑몰이 붕괴돼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의 여파가 감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800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들어왔고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기술주와 반도체주 약세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과 AMD 등은 약세를 보인 반면 보잉과 코카콜라 등이 강세를 보였고 애플은 장중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반도체주가 급락하며 코스피가 장중 6천선이 무너진 가운데 조금 전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5,42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257%, 영업이익은 5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이 어제 오산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마치고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씨는 어제 저녁 시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보냈다가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국내 브랜드들의 쿨링 제품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냉감 친구와 이너웨어 등이 인기인 가운데 한 기업의 쿨링 물티슈 매출은 전년 대비 400%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2, 3, 4, 5, 6, 7, 8.

대전의 대표 베이커리 성심당과 연계한 정식 학과가 우송정보대에 내년부터 문을 열고 성심당 취업을 목표로 한 신입생을 직접 모집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1,400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9명에 달했습니다. 오늘도 강한 햇볕 속에 한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광주 34도, 대구는 37도가 예상됩니다.

나눈꽃님 5개월 아이 독박육아 4일차입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조금 버거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힘들죠. 5개월 아이 내내 보시려면. 통잠은 자나요 아이가? 밤에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가슴이라도 시원해지시라고 원 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 7110님 신청곡 보내드렸고요. 7월 29일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 장마가 끝나고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여름철 기능성 제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 뉴스콕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국내 브랜드들은 생리대, 침구, 의류, 자외선 차단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에 이 기능을 더해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에 공통된 핵심 기능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쿨링, 2번 힐링. 쿨링일까요? 힐링일까요? 정답과 함께 주디스만의 이것 노

0: 아우, 또는 이 기능을 제품을 쓰고 있는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요.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 사이버 대학교.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마야의 쿨하게, SES의 Just a Feeling. 오늘 퀴즈곡의 정답은 쿨링, 1번 쿨링이었습니다. 2922님, 운동할 때 모자 꼭 쓰는데요. 일반 모자는 머리 위가 너무 더워서 머리 윗부분이 쿨링 소재로 되어 있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저도 모자 꼭 쓰는데 쿨링 모자가 있군요. 근데 이번 보기에서 오답인 킬링도 정말 신박했어요. 더위를 시원하게 킬링해준다는 느낌이라 광고 문구로도 딱일 것 같습니다. 킬링 제품이라고 해도 한번 들으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 힐링이었는데. 킬링으로 들으셨구나. 되게 비슷하네요. 킬링, 힐링. 힐링이었는데 킬링. 이라고 하셔서 한번 또 웃고 갑니다. 라니라니님, 마트 제지 쪽에서 근무하는데 쿨링 물티슈 정말 잘 팔립니다. 오늘도 쿨링 물티슈, 쿨링 생리대 진열하러 출근합니다. 요즘 정말 불티나듯이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3150님, 학생인데요. 부모님께 쿨링 손풍기를 사드렸어요. 앞에는 바람이 나오고 뒤에는 냉각 기능이 있어서 피부를 갖다 댔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아빠는 취미가 등산인데 산에 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답니다. 와, 손풍기 진화했네요. 앞으로는 바람이 나오고 뒤는 시원한 게 있어요. 이거야말로 쿨링으로 힐링이네요. 현준 예준님, 여름엔 바디 헤어 제품에 페퍼민트 제품들을 사용합니다. 쿨링감이 끝내줍니다. 오, 페퍼민트도 좋다. 화한 느낌 있잖아요. 8376님은 매번 퀴즈 정답 보내고 싶은데 운전 중이라서 못하다가 오늘 휴가라서 보내신다고. 휴가철 이런 재미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시 20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듣고 계세요. 희동이님께서 출근길 함께하는 남편과 듣고 싶다고 제이슨 브라즈의 Kick in the Pink 신청하셨고요. 마룬5의 This Love까지 보내드립니다.
1: Yo, brother A to Z.
2: Yo, what's up, B?
1: Yo, what time is it?
2: Haha. It's laundry.

별똥별량님께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아주 오래전에 푹 빠져서 사랑하던 사람이 생각나요. 같이 자주 듣던 곡이거든요. 혹시 전화번호는 없으시죠? 전화하실까봐. 문자라도 보내실까봐.

풍경도 보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게 되고 아이들이 둘 다 취업해서 기분 좋게 출근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버스를 타고 다니셨으면 모르겠는데 차로 출근하시다가 버스로 출근하게 되면 분명히 훨씬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거고 조금 더 땀도 많이 날 거고 그렇지만 그런 건 뭐 상관없죠. 아이들이 둘 다 취업했다면 좋은 것만 다 보이실 것 같아요. 루피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던데. 네, 출퇴근길에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쿨링 제품 같은 거 잘 활용하시면 또 더 기분 좋게 출근하실 수 있겠죠. 에뚜디뷰님은 에어컨이 고장나서 지난밤에 얼린 물병을 안고 주무셨다고.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고장 수리 문의가 평소보다 한 5배 정도 늘었대요. 에어컨 관련 수리 업체 분들이 좀 비상이라고 하던데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뚜디뷰님은 자체로 쿨링 제품을 제작하셔서 어제 사용하셨군요. 에뚜디뷰님께 아이디 왜 이렇게 어렵나요? 커피 쿠폰 시원하게 한 잔 보내드립니다. 자, 더위를 잊고 음악에 푹 빠져볼 시간, 주디스를 위한 콘서트 티켓 준비했습니다. 국내 싱어송라이터의 등용문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36회 수상자들이 모여서 공연을 합니다. 8월 8일 토요일과 8월 9일 일요일 이틀간 모두 오후 5시에 CJ 아지트 광흥창에서 열립니다. 8일에는 누에 프리즘, 9일에는 나이트 오브 라이프타임, 손다연 등이 함께하고요. 원하시는 날짜를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말머리에 8일 혹은 9일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609님 신청하셨어요. 쿨앤더갱 셀러브레이션.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제약제품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5: The boy is mine, the boy is mine, the boy is mine, the boy is mine, the boy is mine.
4: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브랜디 앤 모니카의 The Boy's Mine 5802님과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0: 남은 택배도 캑톡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기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탈리아어 디베르티레. 이 말에는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다, 기분을 전환시키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유래를 둔 디베르티멘토는 밝고 즐거운 성격을 띤 음악 장르죠. 주로 사교 모임에서 연주됐기 때문에 소규모 앙상블을 위해 작곡됐습니다. 세레나데, 카사치온, 노투르노, 나흐트무직, 그리고 식탁음악을 뜻하는 타펠무직까지 모두 다 디베르티멘토처럼 밝고 가벼운 성격의 음악이죠.

작곡가들에게 디베르티멘토는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아마도 긴장에 시달리다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한 방법, 음악으로 하는 쉼 같은 건 아니었을까요? 그 가운데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는 작곡가 특유의 밝고 단순한 매력이 넘습니다. 생기 넘치는 에너지, 서정적인 느린 악장, 또 하이든을 연상시키는 유머까지 담겨있죠. 한 평론가는 모차르트의 이 음악을 가리켜서 이와 같은 걸작을 분석하는 일은 오히려 불필요할 정도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세 번째 날은 바로 이 곡,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로 문을 열겠습니다.